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eobanzam.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다니엘이 여기서 살 엄청 뺐다 하더만. 와, 헬스장 진짜 크고 좋네.
5: Hello, how are you today? Is this your first time at our gym?
4: 짐은 없는데 여기서 옷 빌려서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No gym today.
5: Okay. But since you've come to the hardcore gym today, you must work hard from now on, okay?
4: 대충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라 이 얘긴가 보네. Yes.
5: All right then. I'll make your workout schedule for today. Look over there. See that treadmill?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4: 트레밀? 식단 말하는 건가? 밀이 영어로 식사라는 말이잖아. 뭘 먹고 오라 이 말인가? 트레밀?
5: Yes, that's right. The treadmill. You can start with the treadmill.
4: 오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와서 좀 출출하기는 한데 여기는 그 밀을 일단 먹고 와야겠네. 얼마나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밥을 먹고 오라 너.
5: So, are you ready to run on the treadmill now?
4: 네네. 잠깐만요. 나가서 사오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배달앱으로 시켜야겠다. I'm ready.
5: Wait, what are you doing? Why aren't you on the treadmill yet?
4: 진짜 트레이너 쌤 성격 진짜 급하시네요. 오케이. 배달시켰으니까 일단 음식 오면 먹고 시작할게요. 휴게실로 먼저 가 있을게요.
5: Wait, where are you going? I said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first.
2: 오늘 배워볼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5: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2: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오늘은 헬스장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클럽은 영어로는 gym,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라고 할 때는 workout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5: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our lives, we often find comfort in someone else's story, whether it is the longing for family, the memory of enduring difficult times, or the hope of meeting again someday. Recently, author Nam Jong-hoon's picture book called 피란 소녀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Although it deals with heavy story of war, refuge, and separated families, the message of love for family, waiting, and hope contained within has drawn deep empathy from many readers. So joining us today is author Mr. Nam Jong-hoon, and we will discuss how the memories of Busan became a single picture book and what kind of resonance it brings us today. 최근 남정훈 작가의 그림책 피란 소녀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됐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는 남정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부산의 기억이 어떻게 한 권의 그림책이 됐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웹툰과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남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n author who draws and crafts stories through webtoons and picture books. And you can see a little bit of that in the studio today in the background. I do hope you enjoy that. And if you haven't checked it out, do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Now, recently, your picture book, 피란 소녀,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We would love to hear your thoughts on this, along with what this selection means to you personally. 네, 먼저 축하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림책 피란 소녀가 2026 서울 국제 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선정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함께 소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예,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그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석하는데 첫날인 24일 날 선정작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그때 직접 올라갈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매년 한 3천 종류 여종의 그림책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딱 10권만 선정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선정이 더욱 뜻깊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겨우 이제 두 번째 작품 만에 또 이런 큰 인정을 받게 되어서 작가로서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he expresses his deep gratitude and feeling of honor, noting that he will personally attend the award ceremony on the opening day of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And this is running from June 24 to 28. And out of approximately 3,000 picture books published annually here in South Korea, only 10 are selected for the picture book category of the most joyful book in Korea, making this recognition uniquely meaningful to him. Personally, receiving such immense recognition with only his second picture book has given him great courage and confidence, inspiring him to continue creating stories that people can remember for a long time. Well, I heard that you're currently active in a wide variety of fields. So what kind of projects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2: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 예, 지금은 작년에 출간된 피란 소녀에 대한 홍보에 가장 많은 큰 집중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다행히 이제 반응이 좋아서 출판사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0: 네.
1: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블랙 코미디 카툰을 한 90여 개 묶어놓은 명언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과 출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트레일러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피렌체의 보티첼리 비너스와 부산의 웹툰 캐릭터가 함께 그 피렌체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트레일러 작업을 했습니다.
0: 네.
1: 예. 전체적인 기획과 스토리보드 작업을 제가 맡았고요. 예, 원화 작업은 부산의 웹툰 작가님들이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편집과 후반 작업은 또 이탈리아 스튜디오와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 트레일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멋지고 네. 또 이제 노래도 함께 해서 네. 되게 무브먼트가 조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Beautiful, Beautiful Indeed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또 도전이 작가님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is currently focusing on promotional activities for 피란 소녀 which has and was published last year and has been receiving a wonderful response and he is also preparing for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a new book coming out next month. And this is actually compiles around 90 black comedy cartoons together. And additionally, he reveals that earlier this year, he participated in creating the opening trailer for the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in Italy. This project featured the Venice of Florence filming a movie alongside webtoon characters from Busan. He handled the overall planning and storyboarding as well, while talented webtoon artist from Busan beautifully executed the original artwork. He reflects on this as a deeply meaningful experience collaborating with an Italian studio. Well, many people remember you primarily as a webtoon artist. However, this time you are meeting readers through a picture book. So I am curious about what prompted you to begin working on picture books. 작가님을 웹툰 작가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엔 그림책으로 또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어떤 계기로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러니까 그림책은 제가 예전부터 꼭 도전하고 싶은 그런 장르였거든요.
2: 네. 네.
1: 재작년쯤에 제가 제주도의 코리아 콘텐츠 랩에서 기획했던 뭐 스토리 원정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에 제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동화 작가님이 쓴 비행기 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 네.
1: 그 상상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그 작품에 이제 그림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작가님이 뭐 자기는 그림 그릴 사람이 없다. 작가님 좀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그 작업을 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좀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어떤 소중한 경험 때문에 이번엔 제가 단독으로 이제 글 그림 다 해서 물론 글이 없는 작품이지만 이야기를 네.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책을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1: 근데 뭐 만화가의 그림책이라고 선입견 없이 봐주시는 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좀 참 기쁩니다.
2: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picture books were a genre he had always wanted to challenge himself with. About 2 years ago, he participated in a project called the Story Expedition hosted by the Jeju Contents Korea Lab. There, he read a highly imaginative story titled 비행기똥 written by a children's book author and became just really captivated by the charm of picture books while participating as the illustrator. And thanks to that invaluable experience, he was able to present a complete picture book of his own this time, writing the script and drawing the illustrations entirely by himself. He adds that he is very happy lately because readers have embraced his work warmly without any prejudice against a manhwa or webtoon artist creating a picture book.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author Nam Jong-hoon here in the studio. Now, hearing your story makes me very curious about the picture book, 피란 소녀, and you can see a little bit of the pictures in the background.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it?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림책 피란 소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도 다 피란 소녀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피란 소녀는 이게 빨간 목도리에 담긴 약속 그리고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거든요.
2: 네.
1: 예,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그리움으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 그 이상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고요. 또 이제 부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 네.
1: 예,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서 한 4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네.
1: 그 작업은 점점 잊혀져가는 피란 수도 부산의 풍경과 그곳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시대를 견뎌낸 이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되살리는 과정이었고요. 작품 속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희망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역사적 교훈도 담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4년이란 이 시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쌓아 올렸다는 이 말에서 작품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0: So he describes Piransonia as a story about a promise embedded in a red scarf, as you can see, and a family reunited across time, capturing the memories and longings of countless people who lost their families and homes due to a war. And the book actually took 4 years to complete, a process he describes as reviving panel by panel through illustrations, the fading landscapes of provisional capital Busan, the lives of people who survived there, and the voices of those who endured that era as well. And he explains that the book contains not only the longing, waiting, and hope for a reunion, but also a historical lesson that we must never forget. Well, it is also a work deeply connected to the history of Busan. So could you share what led you to choose refuge as your core subject matter?
2: 예, 부산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피란이라는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예, 뭐 처음부터 큰 사명감으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2: 네.
1: 그때 저 뭐 원도심 다큐멘터리 작업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 추억이 깊던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이나 40계단 일대를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가 됐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그 길들이 그 전부 피란의 역사를 다 품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시로 먼저 시작해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 주인공 금순이의 서사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2: 네.
1: 취재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아미동 미성마을이나 우암동 소망마을에 가서 보면 그 옛 모습의 형태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 네.
1: 길이라든지 뭐 그때 만들어졌던 뭐 판잣집인데 지금은 이제 세멘트로 바뀌었지만 그 위치가 비슷하게 또 남아있는 형태가 있고 특히 또 골목길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신 그 어르신들이 아 내가 어릴 때 뭐 여기 뭐 이랬다 뭐 불이 많이 났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생한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셔서 이야기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됐죠. 그런 구술 기록과 기록이 막 쌓이면서 그림책의 장면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도 더 이렇게 만들어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did not start the project with a massive sense of duty, but while participating in a documentary project about the old downtown area, he found himself re-examining these Bosudong Book Street and the 40 Steps area, places filled with his own memories, but also realized that the streets he used to walk past mindlessly all held the history of refuge. And the project initially began as an exhibition that ran for about 4 years, and as a narrative of the main character, Kum Suni, built up layer by layer, it naturally expanded into a picture book. And he emphasizes that he draws his greatest inspiration directly from the field, noting that places like the Ami Tombstone Village and the Somak village as well still preserve much of their historical appearance. In particular, the vivid first-hand accounts shared by local elderly residents he met in the alleyways, recounting what the areas were like during their childhoods, provided a lot of help. And these records and oral records and memories accumulated to fill in the fine details of each scene in the book. Beautiful. Now, then, could you introduce the scene you love the most from this picture book?
2: 이 그림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2: 네.
1: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된 금순이가 40계단에 그 아코디언 그를 키는 그 동상이 있거든요.
2: 네.
1: 그 동상에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묶어주었던 그 빨간 목도리를 그 동상한테 묶어주는 그런 장면인 둘러주는 그런 장면인데
2: 네.
1: 제가 평소 40계단에 그 아코디언 동상을 보면서 저 동상은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2: 네.
1: 근데 그게 혹시 금순이 아빠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그 그림책의 첫 출발점이 이제 되었고요.
2: 네.
1: 작업을 하는 내내 금순이와 아버지의 이별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저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물론 제가 그린 작품이지만
2: 네.
1: 그래서 상상 속에서라도 이 두 사람이 꼭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실제인지 아니면 오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독자들한테 해석에 맡기고요. 이게 말이 없는 그림책이라서
2: 그쵸.
1: 해석은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고 실제로 많은 독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눈물도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애착이 갑니다.
2: 그렇군요. 벌써 저도 책장을 좀 넘겨보고 싶어지는데요. So he chooses the very last scene where Kim Soon-hee, who has become an elderly woman over time, stands before the accordion statue at the 40 steps and wraps a red scarf around it, the very scarf her father had tied for her during her childhood. And you can see some of those photos of that scene. And he explains that he used to look at that accordion statue and imagine, what if that statue were actually Kim Soon-hee's father. And thus, this single thought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entire book. And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he felt deep heartache actually for and over the painful separation between Kim Soon-hee and her father, which made him desperate to reunite them, at least within his imagination. And he notes that he deliberately left it up to the readers to interpret whether this meeting is real or an illusion born of just long-held yearning. And for him, however, that specific scene represents the moment of hope he wanted to convey most through his work. And he mentions that many readers have deeply emphasized and wept actually during that part. So then, what does the task of recording the history of Busan mean to you personally?
0: 이렇게 부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그 나를 기록하는 의미,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기록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부산 원도심의 이제 피란 현장을 취재하고 이제 그림으로 옮기다 보니까 결국 그 수많은 길 위에 제가 또 이렇게 서 있는 걸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가 또 어린 시절 추억이 또 학창 시절의 기억도 있고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장소들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0: 피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온 어떤 시간을 되돌아보고 기록하는 어떤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결국 이 현재의 제 자신을 깊이 한번 이야기에 된 그런 작업이지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역사라는 게 거창한 사건만이 아니라 결국 그 시간에 지내온,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So he refines and defines it as the meaning of recording himself standing on those very streets as he researched and illustrated the actual historical refuge sites in the old downtown of Busan. He realized that he was ultimately standing on those very same alleys and paths. And those spaces are not merely sites where history remains. They are places thoroughly imbued with his own childhood memories and school day recollections. And therefore, the process was simultaneously an act of documenting the stories of refugees and a journey of looking back at his own lived time. And he reflects that while he thought he was looking into the past, he ultimately came to understand his present self much more deeply through this work.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uthor Nam Jong-hoon. He has his picture book, Piran Sonyeo, and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Well, I want to ask, when you are working on a project, what is the most important creative philosophy you hold on to?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 철학은 무엇일까요?
0: 네, 저는 이제 작품할 때 그 유머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넣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어떤 작품을 하든지 꼭 넣어야 된다.
1: 네.
0: 예. 아무리 이제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라도 분명히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진지한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웃음.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인다고 또 보거든요. 진짜 네.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유머가 섞여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1: 네.
0: 또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또 가까이서 보면은 그게 희극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유머를 좀 다루려고 해요. 이번 비란 소녀에서도 자세히 보면 저 나름대로는 유머를 살짝 숨겨둔 곳이 있는데 그 독자들이 찾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과 피란의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웃고 또 사랑하고
1: 그럼요.
0: 그렇게 하니까요. 결국은 그 비극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힘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작은 유머가 제 작품에 또 작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I love that. So he considers humor to be the most vital element in any piece of work, making it a point to deliberately weave it in rather than just adding a small touch. He believes that no matter how sad or heavy a story may be, there are always moments where people can smile. While works of pure seriousness can certainly be excellent, he feels that a tiny smile blossoming amidst sorrow moves people's hearts for a much longer time. And he knows that if readers closely look at Piran Sonyeo as well, they will find his unique humor hidden in various spots. And ultimately, he regards the strength to keep a smile even in the face of tragedy and the small humor that helps one endure tough times as a core philosophy driving his creations. Well, are there any new projects or challenges you're currently planning or looking forward to tackle next? 그럼 앞으로 새롭게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제가 연재했던 웹툰 마스코 마스코라는 그 작품이 20년 전에 연재했던 웹툰 작품이 있는데
1: 네.
0: 거기 캐릭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AI 버추얼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 제가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1: 네.
0: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언의 발견 그 카툰집을 출간 준비하면서 이제 쇼폼 AI 애니메이션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좀 확장하는 프로젝트 또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작품은 이제 시험삼아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게 됐는데 별로 네. 성적은 좋지 않아요. 구독자 99명,
1: 네.
0: 1명 남았습니다. 100명까지.
1: 네. 네.
0: 아나운서님이
1: 100명,
0: 100명 해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함께 온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싶다.

0: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가 그 기술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목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뭐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작가에 대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이 진정성 담긴 손길까지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니까 작가의 시각은 자기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저는 AI는 창작을 대신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에 가깝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호기심과 재미를 좀 나침반 삼아서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 나가고 싶습니다.
1: 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is currently planning and producing an AI virtual idol music video using characters from his previously serialized webtoon Masko Masko. Also, while preparing for the publication of his cartoon 명언의 발견, he is working on a project to expand its content by developing into short form AI animation. He acknowledges that AI technology. It's a major topic of discussion today, and he believes it's important to maintain an open eye, an open mind, and utilize new tools as they appear. But he firmly believes that no matter how much technology advances, AI can never replace authors' unique experiences, emotions, and their personal touch a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또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네.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창작자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네. 있어서 그 시간들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작품도 그렇고 또 인터뷰도 끝나면 또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네. 하시고 늘 아쉬움이 남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다들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웹툰과 그림책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Today, being his second interview on our show, he expresses his sincere gratitude. And he said, because creators spend a lot of time working entirely alone, he admits that it can sometimes feel like talking to a wall, but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readers through the broadcast and introducing his ongoing projects made the experience more meaningful.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은 그리운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0: 예,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움과 그림은 다 긁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종이에 긁으면 그게 그림이 되고 마음에 긁으면 그리움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늘 그리운 것을 그려왔던 것 같고 뭐 사라져가는 부산의 골목과 계단, 뭐 풍경, 그리고 오래된 추억이 담긴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제 작품 속에도 담아왔던 것 같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뭐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제 작품 속 이야기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렸던 그림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1: 그리움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말이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for him, he loves just kind of realizing that he is constantly spending his time drawing the very things he longs for. So capturing the alleyways and steps and ancient landscapes, right? And memory-filled spaces of Busan within his work. And if the pictures he created ca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omeone else's to look back back on their own precious memories, that alone would make him incredibly happy as an author. And that's going to do it with today's The Interview with author Nam Jong-hoon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서 남정훈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Owl City with Beautiful Mystery.

0: And the time is now 11:49,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 니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have Ms. Chung Nina, based in Vietnam, Hanoi. So let's jump into our story for the day. Vietnam's high school graduation exam, the equivalent of Korea's CSAT, was held last week. And one essay question on the language, national language test, apparently sparked significant controversy on social media.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at.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국어 논술 문제 하나가 SNS에서 큰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120만 명 이상이 응시한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첫날 국어시험의 2점짜리 논술 문제가 시험 직후부터 SNS에서 폭발적인 토론을 일으켰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이 있어 세상을 바꾼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 베트남의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0자 분량의 논술로 답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June 11th and 12th, the Vietnamese high school graduation exam was held for 2 days with over 1.2 million applicants taking it. Right after the exam, a 2-point essay question on the first day's national language test triggered an explosive debate on social media. And the question was as follows. The United States has figures like Steve Jobs, Mark Zuckerberg, and Elon Musk who achieve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changed the worl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th, answer in a 200-character essay on how a Steve Jobs of Vietnam can be created. Now, is it typical for Vietnamese exams to reference foreign figures like Steve Jobs? 그런데 베트남에선 시험 문제 스티브 잡스 같은 해외 인물이 등장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가 시험 직후 진행한 8천여 명 참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이 수험생에게 낯선 문제라고 대답했고 이 흥미롭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이 댓글창에도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대학에 가려는 학생에게 잡스가 되라고 묻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1,300건 이상 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잡스는 2011년 사망했고 올해 응시자인 2008년생들에게는 먼 인물이라는 의견, 또 왜 베트남의 인재가 아닌 외국인을 모범으로 삼느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 학생들의 경우 스티브 잡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0: 그렇군요. So in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by Vietnamese media outlet VN Express right after the exam with around 8,000 participants, 58% answered that it was an unfamiliar question to examinees, while only 13% responded that it was interesting. Criticisms flooded the comment section. The most upvoted comments are interesting. The point that Jobs is a college dropout, so does it make sense to ask students who want to enter university to become like Jobs? And that gained empathy with more than 1,300 clicks. And there were also many opinions stating that Jobs passed away in 2011, making him a distant figure to the examinees who were born in 2008. And criticisms also asking why set a foreigner as a role model instead of a Vietnamese talent. And also other issues were also raised, noting that students in mountainous regions might not know who he is at all. Well, what has been the official response from Vietnam's Ministry of Education? 그럼 베트남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핵심은 변별력을 위한 의도된 출제라는 것인데요. 이 베트남의 스티브 잡스란 표현이 따옴표로 웃긴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 잡스 개인의 정보를 외울 필요 없이 의미만 파악하면 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만 이 해명에도 인터넷상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내걸고 이 AI,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인재 양성 성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흐름과 정작 자국 사람이 아닌 미국 빅테크 창업자를 모범으로 제시한 출제 사이의 간극이 더 큰 논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I see. So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12th, the Vice Minister of Education actually stepped forward to explain that the core message is that it was an intentional question.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3: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4: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3: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4: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5: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o Bangsong.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0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헬로,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3:00 o'clock.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3: 다니엘이 여기서 살 엄청 뺐다 하더만. 와, 헬스장 진짜 크고 좋네.
4: Hello, how are you today? Is this your first time at our gym?
3: 짐은 없는데 여기서 옷 빌려서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No gym today.
4: Okay. But since you've come to the hardcore gym today, you must work hard from now on, okay?
3: 아, 뭐 대충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라 뭐 이 얘긴가 보네. 예스.
4: All right then. I'll make your workout schedule for today. Look over there. See that treadmill?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3: 트레밀? 아, 식단 말하는 건가? 밀이 영어로 식사라는 말이잖아. 뭘 먹고 오라 이 말인가? 트레밀?
4: Yes, that's right. The treadmill. You can start with the treadmill.
3: 오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0: 그 먹고 와서 좀 출출하기는 한데 여기는 그 밀을 일단 먹고 와야겠네. 뭐 얼마나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밥을 먹고 오라노.
1: So, are you ready to run on the treadmill now?
0: 아, 네네. 잠깐만요. 나가서 사오기는 좀 그렇고.

0: 오늘 배워볼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영어로 뭐랄 거야?
1: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오늘은 헬스장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클럽은 영어로는 gym,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라고 할 때는 workout 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사 나지메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

0: 방송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부산 로라 맞아요. 부산 로라 맞아요. 근데 스코티시 스코브 so people call me 스코브 아줌마 or 스콧 아줌마 or 스코티시 부산 아줌마. I like it. Whatever you want. 그냥 로라. 로라 맞아요. 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Okay, so today we are asking you text topic. 여러분, 오늘의 text topic은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소통은 아니고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분이 뭐라고 하고 싶은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그냥 텔레파시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됐어.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우리한테 샵 9050-89905 카카오톡 or 라이브스트림 우리 신청곡을 다 모아서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So we are gathering all of your information. Not just your personal information, well, not at all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you are most connected with for communication. So the person who you just look at across the room and you both are like, you both know, you just know. It's like telepathy. Who is that? Who are they to you? And why is your relationship like that?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s. We'll make a playlist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nd one person will win a prize today. 샵 9050 pound 9050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됐다. 됐습니다. 리세 용님, thanks, Laura. Wel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Yes, for 3 days, Yurian last week, Wednesday, Thursday, Friday was here. So 고맙습니다, Yurian. 유리안 진짜 재밌어요. 근데 유리안 영어 이름 뭐지? 리안? 제니퍼? 너 리안 아니에요? 제니퍼? 리안 is Korean name, 유리안? Okay, let's call her live. No, let's not do that. Okay, so send me your messages. I'm gonna play you a song. This is Short Hair by 허각 and 정은지. I'll be back with 부산 Monday 그루브.

0: Yes,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ey Groove with TJ Neem. Now, this is the segment where we meet TJ every single Monday, and we turn our Busan-based artist, TJ Jo Tae-jun,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find some essential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enjoy those performances every wee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보냈습니다.
0: Good. 네. Yeah, we've so changed good. The format a little bit. 우리는 이 세그먼트 포맷이 좀 바뀌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맞습니다. 노래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듬듬듬듬듬듬듬. That was very cute. 너무 귀엽다. 그 노래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돼요?
1: I will.
0: I will?
1: Yeah, by Beatles.
0: 아, yeah. I will by the Beatles. Yeah. 너무 좋았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오. 예.
0: 너무 좋다. 아, 근데 네네. 노래 부를 때 역시 한국 노래 할 때 한국 사람이라서 쉬워요. So when you when you sing songs in Korean, it's easy because you're Korean. 근데 영어 노래 가사 뭐 영어 노래 부를 때 가사 좀 어렵진 않아요? Isn't it hard to do the English songs?
1: 맞아요. 그 가사 외우는 게 되게 좀 힘들긴 한데.

0: 네.
1: 예.
0: 근데 그 노래가 좋아서 오히려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입에 이거 있진 않지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어떻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외울 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좀 의미를 좀 담아서 부르는 것들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영어 노래가 또 부르기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한국 노래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비틀즈 좋아하는 뮤지션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아, 이 노래가 듣기에는 이랬는데 또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1: 너무 신기하다. Because you're a songwriter and a singer and a composer and everything. So you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it. So when I have to, for example, when I have to read a script or when I have to sing a song, the more I sing it, 예를 들면 제가 노래방 갈 때, 가수 이름이 뭐지? 존니.
0: 존니. 아, 예.
1: 존니. So,
0: 아,
1: 이제 괜찮니? 너무
0: 윤종신 노래.
1: 힘들었잖아.
0: 네.
1: 맞아요.
0: 오.
1: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사만 보고 부르면 이상하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 노래 메시지를 알아야 돼.
0: 예,
1: 그리고
0: 맞아요.
1: 그 분, 그 가사, 가수 부르는 걔도 잘 봐야 되고 어떤
0: 맞아요.
1: 감정이 있는지 뭐 그냥 가사 따라가면 영혼이 없을 수도 있죠.
0: 맞아요. 네. 아니, 특히 팝,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그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고 그
1: 그러니까.
0: 가수가 부른 좋은 느낌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알아야 좀더그 무대에서 하거나 그럴 때좀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So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we don't read. So when we sing in songs of a different language, whether I'm in the 노래방 singing Korean songs or whether TJ Shee is singing songs in English,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reading the words. It's about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song, the emotion of the song. And you don't learn the song line by line. You learn it as a whole and you learn the message of it rather than just the words that are there. 그러면은 그 you've got to learn. I mean, you've got to use a lot of English because a lot of your audience are international, and your band has foreign members as well. S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learn or you want to practice today? 네, 외국인 뭐 관광객도 많고 아니면 뭐 밴드 멤버도
0: 맞아요, 맞아요.
1: 외국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혹시 뭐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0: 예.
1: 그 노래 배울 때도 뭐 부를 때도 그래서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0: 오늘은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대화를 할때 혹시 시간 되면 아니면 혹시 괜찮으면 뭐 내일 볼까? 내일 보고 연습할까? 이건데 그 뒤에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혹시 시간 되면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내일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일 혹시 뭐 괜찮으면 아니면
1: 근데 나한테 배우면 안 돼요. 나 요새는 진짜 콩글리시만 하는데.
0: 예.
1: 난 영어 못하지, 요새.
0: 그래요?
1: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도.
0: 네.
1: 영어 노래 부를 때.
0: 아, 노래 부를 때.
1: 가사 중에 어려웠던 가사 아니면 발음하기 뭐 진짜
0: 맞아요.
1: 힘든 거. 오늘
0: 네.
1: 예를 들면 오늘 I Will
0: 맞아요.
1: by the Beatles 했잖아요.
0: 저는 항상 그 영어 노래를 부를 때그 부분을 그 발음을 F 발음이랑 P 발음 그거가 아직 습관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 지적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F
1: 오케이.
0: 발음과 P 발음 그리고 R 발음과 L 발음이 조금 그

0: 꺾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조금 멋이 없달까? 집중력이 떨어진달까? 뭐 그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한국 친구들한테 좀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은 쓴다고 쓰는데 네. 가끔 놓칠 때가 있어서
1: 놓치면 되지 뭐. 노? 노 놓치면 안 돼요. 네네, 박 PD. 박 PD 놓치면 뭐, 되지 뭐.
0: 놓치 뭐 놓쳐도 뭐 뭐 때리는 건 아니니까.
1: 아, 그래도 어, 맞아. 아 근데 so basically like there's a lot of times where the P and the F because in Korea P and F in Korean is the same letter. So pishi would be fish, for example, right? Or you would say love you when we're apart. You might say love you when we're afart. And don't say afart because that's 방귀. 방구. Oh my gosh. Oh. 그래서 P and F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R and L in Korea is different. In English, it's R and L is different, but in Korea, it's the same letter, right? So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be confused about. 아, 근데 발음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로 I 소리.
0: I.
1: I 소리.
0: I 소리.
1: Will 아니에요. Will.
0: Will.
1: Will. Oh, oh, perfect. Will.
0: Oh.
1: Will.
0: Will.
1: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0: 아.
1: W-I-L-L 말하는 게 will. 왜냐하면요. 한국어로 I 소리는 E.
0: E잖아요. 예, 예.
1: 근데 영어는 I 소리는 에.
0: 에. 아.
1: E. I will.
0: I will.
1: Oh, will. Oh, I will. 맞아요.
0: Okay.
1: 웃긴 게 진짜 스코틀랜드 발음이 났다.
0: 아, 진짜. I will.
1: 아, 와, 또 진짜 스코틀랜드. I will.
0: I will.
1: I will. I will. I will. 근데 왜냐면 제가 영어 노래 부를 때 진짜 가사 따라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이라는데 something broke.
0: 아.
1: 진짜 블루블. 그래서 그것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그래서 이게 진짜 단어 아닌 것 같지만 소리만 괜찮으면 돼요.
0: 근데 느낌이 그러면 어쨌든 그 흐름상 의미는 전달되니까 그죠?
1: 네. 맞습니다. Okay, so. 무조건 love you when we're apart. P 소리는 중요합니다.
0: Yeah.
1: Fart no. 빵구 no.
0: Fart 아니고 part.
1: 맞습니다. 그리고 I will.
0: I will.
1: I will.
0: I will.
1: No. W-E-E-L. Will. 근데 will.
0: I will.
1: Oh.
0: Will.
1: Will.
0: I will.
1: Perfect.
0: Ah, thank you.
1: Really perfect.
0: Yeah.
1: Oh, good.
0: I will.
1: 아, 그리고 you wanted to say like things where you're speaking with your foreign band members and you would say like 내일 3시에 보자 아니면 내일 3시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있을까? 뭐 등등. You could say things like okay, 연습하다. 내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다 practice.
0: Practice.
1: Or play.
0: Play.
1: Yeah. You could say 만나 so meet is 만나다.
0: 만나다.
1: 예를 들면 if you like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내일 밥을 먹는 거 어때요? 내일 연습하는 거 어때요? So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0: How about?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1: 아니면 do you have time tomorrow?
0: Do you have
1: 내일
0: time
1: 시간
0: tomorrow?
1: 있어요?
0: 아,
1: 내일 만나서 시간 있어요? Can we meet? Do you have time tomorrow?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멤버라서 그냥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다시 하자.
0: 어허.
1: 뭐 영어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
0: Let's practice.
1: Let's practice.
0: Let's practice tomorrow.
1: Perfect.
0: Oh,
1: yeah.
0: Nice.
1: Do you have time tomorrow?
0: Do you have time tomorrow?
1: Let's practice tomorrow.
0: Let's practice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How about tomorrow?
1: Oh, good.
0: Oh yeah.
1: Oh. Wow.
0: 아 쉽다. 이렇게 배우면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1: 맞아요. 진짜 자꾸 써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0: 네. 어.

0: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그리고
1: How about tomorrow?
0: 문장으로 하시면 뭐 괜찮은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How about tomorrow? Practice? Do you have time?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하면
1: yeah.
0: 아주 편안하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okay, 연습해 볼까요?
1: Yeah.
0: TJ 씨.
1: Yep.
0: What's your plan for rehearsal or practice this week?
1: Oh, this week? Oh,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I think I'm okay from 3 o'clock. Do you have time?
1: Yeah, I'm 3 o'clock. I have a time.
0: Okay.
1: Yeah.
0: Perfect.
1: Let's practice tomorrow at 3 o'clock.
0: Perfect. Yeah. 오, 잘한다.
1: 오, 쉽다, 쉽다.
0: 쉽지. 오, 너무 좋아요. So you can just do that. So for example,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So how would I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1: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 5 o'clock?
0: Perfect.
1: It's okay.
0: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1: How about meeting? How about meeting 5 o'clock?
0: Yeah.
1: Yeah.
0: 근데 중요한 거는
1: How about
0: 뭐 문법은 틀려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yeah.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How about meeting tomorrow at 5 o'clock? 아니면 How about meet tomorrow 5 o'clock? 뭐 okay, no
1: yeah.
0: problem.
1: Yeah.
0: Okay, ready?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in English.
1: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0: 예,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1: Yeah.
0: 영어로.
1: Yes. Let's meet 3 o'clock and practice.
0: Perfect! 와!
1: Yeah.
0: So good! Okay, TJ 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까지 있어요. Yeah. R, L.
1: R, L. Yeah.
0: 그래서 그냥 르 항상 으으으으 하면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을도 으도 필요 없고 그냥 으으으라로라 아, 진짜 한국 스타일이야. 로라 로라
1: 로라
0: 로라 로라 로라 자 PF 중요한
1: PF,
0: 거는
1: yeah.
0: apart 맞아요. Apart, no,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마지막, I will, no, I
1: will.
0: Will. 와, 진짜 스코틀랜드 yeah. 발음 장난 아닙니다, TJ 씨. Yeah. 자,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for us?
1: Yeah.
0: Are you ready?
1: Last song is 남쪽 그 섬.
0: Oh, yeah. I

0: 영어 노래보다 훨씬 편하시죠?
1: 예, 그러니까 편하죠.
0: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좀 배워봅시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들어가세요. Yep. Okay, okay,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This is I Like You by 최성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Jeonjaesu 부산시장 당선인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결과는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시민의 명령이라며 모범적인 여소야대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산시와 산하기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3: Busan Mayor-elect Chun Jae-soo held a press briefing today and said the election results were a clear message from the public not to govern unilaterally, pledging to build a model of bipartisan cooperation despite the opposition holding the majority. Starting today through the 17th, Chun's transition committee will receive briefings on key issues from Busan Ci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nd work to develop detailed plans for implementing his campaign pledges.
2: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의원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박민식 전 의원이 지역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지역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며 유권자 접촉을 늘리고 있고 하 전 수석은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장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도 국민의힘 북구갑 조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지역 사무실 개설을 검토하고 있어 2년 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 Three political figures who competed in the Busan Bukkuga by-election,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Dong-hun, former presidential AI secretary Ha Jung-woo, and former lawmaker Park Min-sik, have begun strengthening their local presence.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Dong-hun is preparing to open a local constituency office while increasing outreach to voters. Former presidential AI secretary Ha Jung-woo has applied to become the Democratic Party's Bukkuga district committee chair. Lawmaker Park Min-sik is also retaining his role as the People Power Party's Bukkugap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 and is considering opening a local office, setting the stage for continued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district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in 2 years.
2: 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 의원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6.3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 지역 투개표 관리 부실 의혹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인 명무와 투표용지 개표 결과에 대한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The People Power Party's Kim Hyung-chul, a Busan City Council member, has filed a petition with the Busan Election Commission seeking to invalidate the June 3rd Busan mayor election. Kim argued that the nationwide shortage of ballot papers, along with allegations of poor voting and vote counting procedures in Busan, undermine the fairness and credibility of the election. He also said a comprehensive verification of the voter registry, ballot papers, and vote counting results is necessary.
2: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고용 우수 기업 1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월 공모에 참여한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0: 현판이 수여되며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천만 원과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1: Busan City and the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have selected 15 outstanding employers for this year's Outstanding Employment Company Program. The final recipients were chosen through document screening and on-site evaluations from among 68 companies that applied during the public recruitment period in February. The selected companies will receive certificates and plaques along with benefits including 40 million won in funding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exemption from acquisition tax, and a deferral of local tax audits.
0: 부산 터널 상행선이 전원선로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야간 시간대 전면 통제됩니다. 공사 기간 영주동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제되며 부산시는 터널 내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 The uphill lanes of the Busan Tunnel will be fully closed from June 22nd to August 28th due to power line replacement work. The section from Yeongju-dong toward Daesin-dong will be closed during nighttime hours from 10 p.m. to 6 a.m. the following day. Busan City said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o improve the tunnel's fire resistance and ask for public cooperation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0: 부산시가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13곳을 추가 지정해 전체 청정거리 구간이 31곳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양정교차로와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이며 해당 구간에서는 상업용, 행정용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며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됩니다.
1: Busan City has designated 13 additional banner-free clean streets,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designated sections across the city to 31. The newly designated locations include Yangjeong Intersection, Suyeong Intersection, and Imlang Beach. Along these sections, the installations of commercial and government banners will be restricted, and any illegally posted banners will be removed immediately.
0: 부산 지역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1: Busan is expected to see a low of 20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a high of 27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is 25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e hour's news. I'm Jin Kim.
0: 홍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English. 반갑습니다, 부산의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 AI 없이 하루 보내는 거 가능하세요? 만약 내일부터 채찍이나 AI가 싹 사라진다면, 오, 이거 일할 수 있을까?
4: Honestly, I can't imagine life without it. You know, AI helps us write emails, summarize documents, and even manage our schedules. It's becoming a must-have at work.
3: AI가 일을 줄여주는데도 사람들은 더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도와줘, 민 선배! 부채 여러분들, 주말에 고생하고 보기가 보니라. 월요일 스타 북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angel. 보이나? 날개 보이나?
3: 민선비 너무 덜티해요.
4: 다시 your everyday angel. 시민수이고요.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happy Monday.
3: 민선비.
4: 네.
3: 해피해피 먼데이가 약간 덜찌덜찌 먼데이 된 것 같아. 이거 우리 괜찮네요, 이거. 아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지. 오늘부터.
4: 네.
3: 이게 무슨 비주얼 충격이야.
4: 맞아요. 일단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북이. 그쵸?
3: 아니, 지금 시키면 다 하긴 하는데.
4: 네.
3: 이게 약간 그러잖아요. 그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4: 네. 이것도 아무도 다시.
3: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4: 이거 우리 올스타의 요즘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3: 아, 진짜?
4: 네. 뭐라고요? 수요 없는 공급.
3: 수요 없는 공급.
4: 네, supply without demand.
3: supply without demand. 하.
4: 네, 근데 마음속에는
3: 원하는 사람 없다.
4: 마음속에는 너무 demand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Right? We know you demand it deep
3: 민정이,
4: down in your heart.
3: 민정이 조심해야 돼요.
4: 왜요?
3: 이런 거 요즘에 잘못하잖아.
4: 네.
3: 그 딱히 캡처 당해가지고.
4: 아, 그쵸.
3: 밈으로 쓰인다고. 이제 이거.
4: 한번 우리 밈으로 한번 터져 볼까요, 무기?
3: 민섭이.
4: 네.
3: 제가 AI 얘기했잖아요.
4: 네.
3: 그 이 지금 민섭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민섭이 얼굴 갖다 붙여서 밈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
4: 미안한데 나 지금 머리카락 지금 입 안에 들어갔어. 잠깐만.
3: 민섭이. 그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4: 아니 지금 입 안. 아.
3: 뭐야, 네. 민섭이.
4: 네.
3: 지금 치실 대신 쓰신 거예요.
4: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너튜브로 들어와야 됩니다.
3: 아, 그럼.
4: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3: 그러니까.
4: 네.
3: 진짜. For you.
4: For you.
3: 아, 어떡해.
4: 뭐냐면 우린 네가 좋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3: 자. 이제 슈퍼맨 어떡해 진짜.
4: Now, a recent global survey showed that over 80% of workers think that AI skills are crucial when it comes to career growth. But more than half of them are actually paying for those AI tool subscriptions out of their own pockets because, well, companies don't support them. 직장에서 10명 중 8명 이상 AI를 쓰고 있는데요.
3: 네,
4: 구독료를 개인 돈으로 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3: 아, 업무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대단하다. 근데 민섭이 이게 좋은 건
4: 네.
3: 이 AI가 실제로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더 피곤하게 느끼는 이유 먼저 혹시 뭔지 아세요?
4: 뭐지?
3: 인선비 잘 생각해봐요. 일을 이렇게 AI 해가지고 일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시계 단축도 있어. 비는 시간이 생기겠죠.
4: 그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3: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4: 아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일? 뭔데요? What's that?
3: 아 미국에서는 봇시팅이라는 말까지 나왔대요.
4: 잠깐 뭐라고요?
3: 봇시팅.
4: 봇시팅. 아 봇시팅.
3: 네, 뭐 그게 그거지. 봇시팅.
4: 봇시팅. 어 베이비시팅도 아니고 봇시팅. What's
3: 맞아,
4: that?
3: 맞아.
4: 그건 뭐예요? 그건 처음 들어봐요.
3: 이게 AI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토도 하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류를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다시 또 질문하고 또 맞아, 확인하고 맞아. 또 검토하고 다시 또 질문하고 검토하고 질문하고
4: 지금 언제까지 갈 건데요?
3: 아주 쉽게 말해서 이 그렇구나. AI를 돌본 일인 거죠.
4: So, bot sitting, B-O-T-S-I-T-T-I-N-G. It means spending hours checking AI's work, fixing its mistakes, rewriting the response, and giving it more information, and then doing it all over again because, you know, it's never perfect the first you know, the first or second or maybe third times. So in a way, some workers are now managing AI instead of people.
3: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에서는 성공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승진하고 뭐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내 삶도 챙기는 것.
4: Now that makes sense, right? Well, Boogie, speaking of AI, then what kind of AI would I guess help you the

0: most right now. 그럼 부기에게는 가장 필요한 A는 어떤 A인 것 같, AI인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민선배 내가 부산시를 대표하는 소통 캐릭터잖아요.
0: 네.
1: 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밈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컨텐츠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부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 부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아, 부기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1: 아 그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0: 네, 뭔데요?
1: 타이핑하는 하루 종일 그래요.
0: 아 부기용 뭐 키보드 그런 거 없어요?
1: 아 아니면 민선배 네. 요즘 AI는 그거 알죠? 그 말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0: 네.
1: 말하면은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
0: 아 그걸 영어 speech to text라고 하잖아요.
1: Speech to text. 맞아.
0: Text. 네.
1: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0: 잠깐 뭐라고 다시 speech to text.
1: Speech to text.
0: 침 뱉는 거 말고 speech to text.
1: 이상이 뭔가 점점 축축해지는 기분이긴 한데 speech to text.
0: 맞습니다. 어. 네. 아 그래서 요즘 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AI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AI가 우리 직장을 다 갖고 간다. AI is taking all of our jobs. 이런 걱정했는데, but I guess there's a new job because of AI.
1: 맞아.
0: 맞지.
1: 뭐, 그런 거 보니 그리고 민선배.
0: 네.
1: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0: 뭐요?
1: 제가 살쪄서 못 날잖아요.
0: 아 그쵸.
1: 에이 잠깐만. 타임. 방금 누가 너무 빠르게 응이라고 대답을 했어.
0: 우리 부장님이었어.
1: 부장님이면 그럴 수 있지. 미는 넣을 거예요. 자.
0: 근데 아까 뭐라고요?
1: 아 제가 살지도 못 날잖아요. 하지만 AI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러군요.
0: 근데 북이 AI에선 살 순 없잖아요.
1: 여러분들 현실을 지하세요. 빠져나오세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0: 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bot sitting을 소개했잖아요.
1: Bot sitting.
0: 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Bot sitting? 나 그 처음 들어보는데.
1: 오?
0: 야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본데 신박한데. 그럼 이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신박한데?
0: 네.
1: 신박한데?
0: 일단 뭐 처음이야 나 듣는 거 그런 거.
1: 오 처음이야?
0: 네.
1: First time. First time surprise.
0: First time surprise. 그건 자기 기분을 그쵸, 아, 그렇게 그래. 표현하는 거죠.
1: 처음이야 놀랬어.
0: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That's a new one for me.
1: That's a new one for me.
0: 그거는 나한테 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at's a new one for me. Or 어 처음 들어보는데
1: 어?
0: I've never heard that before.
1: 아 I never heard that before.
0: 맞아요. 오 그리고 신기한데? That's interesting.
1: 오, that's interesting.
0: 그렇죠. That's interesting. 이런 건 진짜 이게 대화가 좀 이어가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1: 지금 민섭이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that's interesting face in here.
0: Interesting보다 아마 다른 기분이 올 겁니다, 여러분.
1: 네, 근데 약간 뭐 무섭다는 뭐라고? Scary라고 해야 되나?
0: Scary.
1: 기괴하다.
0: Scary. 기괴하다?
1: 기괴하다.
0: 기괴하다. 좀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약간 네. 막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네. 당하기 싫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고 그런 것들이 섞인 기분?
0: 기분 나쁜데?
1: 어,
0: 안 가르쳐줘.
1: 왜 알려줘.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대박인데? 신박한데? That's wild.
1: 오, that's wild.
0: That's wild. 와, that's wild.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That's wild.
1: 네.
0: What will AI think of next? Right? What will AI think of next? All right, 여러분, Boogie's in the house. It's Monday.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0: Get up.
1: AI는 한국어로는 인공지능이란 뜻인데요. 다음 중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 So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Question: What can an AI robot do?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Sleep in a bed. B. Eat delicious food. C. Learn from data or data. Or D. Grow like a plant. Data 아니고 data. 네. 자, What can an AI robot do? 이 네 개 중에 원래 B. Eat delicious food.
1: 응?
0: C. Learn from data. Or D. Grow like a plant. 이 네 개 중에 세 개는 부기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는 AI 로봇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 그게 무슨 말이야?
0: 자, 여러분은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채스로도 정답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내주세요.
0: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워더페리스 백!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 네, 신종!
0: 그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1: 왜요?
0: 저만 비정상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정상이네요.
1: 오늘 왜 이렇게...
0: 다행입니다. 네.
2: 아니, 같이...
1: 아니지.
2: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야, 오늘?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이야, 항상.
0: 아,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근데 뭐 이번 조금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분장이요?
0: 이걸 통해서요.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2: 나 이렇게 학교 갔는데, 오늘?
1: 미소미 어떻게 용케 안 잡히고 양말이 오셨네요.
2: 교실 들어가면서
1: 약간
2: 네가 좋아.
1: 그리고 몰랐대로 잡혀가고 있지.
2: 너무 예뻐서 좋아.
0: 자자자자자자. 이제 날씨를 해야 됩니다. 날씨를.
1: 날씨 좋아.
0: 나나 자자자. 날씨를 해야 되는데.
1: 네네네.
0: 자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mid June. 예요.
2: 그렇죠. 너무 더워서 좋아.
0: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7월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그 뜻은 summer is on the way. 더워지겠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날씨를 보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그래도 꽤 선선한 편이지만 하지만 문제는 the middle of the day. 대낮이잖아요.
1: 맞아.
0: 오늘 어땠어요?
1: 뭐라고요?
0: 오늘 대낮에 날씨 어땠어요?
1: 어땠냐고요? 저는 제가 주말 내내 고생해가지고 오늘 자다가 와가지고
0: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네네 어땠어요 오늘?
1: 더웠죠.
0: 대낮 날씨. 더웠나요?
2: 계속 물어보는. Are you still asking that question?
1: 아니 근데 며칠 내내 더운데 무슨 오늘만 더웠냐?
0: 네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낮은 조금 많이 더웠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더웠다.
0: 네 내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very similar to today. 내일은 최저 20도 최고 30도로 오늘과 very similar 하겠고요. 하늘은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clear skies ahead. 굉장히 중요. 한 게요. 대낮이 더워지다 보니까 집중해 주세요.
1: 집중.
0: 자.
1: 집중.
0: 야외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우니까 뭐 선풍기, 뭐 팔토시, 물통, 시원한 음료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tay hydrated. 아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 beat the heat라는 게 있습니다.
1: Beat
0: 이게
1: the heat.
0: 더위를 이겨내다라는 뜻인데 drink plenty of water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라. 수분을 섭취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Beat the heat!
0: Yes!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r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뭔가 내 실종 소개가 이제만큼 힘이 있지 않다.
2: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네네네.
2: 날씨 요정 네네. 시점이 너무 궁금해요.
1: 시점이
2: 마주하고 뭐라고요?
1: 날씨 시점.
0: 마주 보고 있는
2: 시점이었던지. 네네네. 시점이 아니고 시점. 네, 날씨 요정 시점이 너무 궁금해요. 마주하고 있는 그 기분 얼마나 점점점이라고 하는데.
0: 네.
2: 어머 우리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1: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이제 나가도 되나요?
1: 아니야.
0: 바이.
1: 헤이.
2: 후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1: 후기, 렛츠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후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후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1: 너무 좋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미 렛츠고.

0: Sunmi, BTS.
1: Boogie!
0: Let's go!
1: Ayo, ayo! 부재인 속독이 들어만족 것이오! 헛다! 글로벌 대체리 공부는 야무갈매기 보기에 글로벌 성장 기관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세계 입점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만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기록.
0: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줍줍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세팅
1: 컬처 컴온 컴온
0: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보기가 매주 레슨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햄치님, 민수님 오늘 앙드레 김이에요? 라고 이런 질문도 들어왔고요. 네. 앙드레 김님이 저보단 조금 더 이렇게 좀 멋졌던 것 같아요. 지금.
1: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모습보다. 좀 더 머리를 붙였어야지, 그러면.
0: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특히 우리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
1: 아니야 오늘은 무조건 이거 들어와서 봐야 돼 유튜브
0: Today is one of those days 하, 계속 침대 머리가 입에 들어가 Today is one of those days you have to come on our 너튜브 채널
1: yeah, yeah.
0: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1: 진짜?
0: 지금 제가 지금 우리 너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 이게 수가 보이는데 아, 좀 아까워요.
1: 아, 아까워, 아까워.
0: 너무 아까워. 허... 여러분, 잠깐이라도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1: 진짜, 역시 우리 민선배의 살신성인 정신이 쩐다. 왜냐면 보통 이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0: 네.
1: 어떻게든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아낌없이 희생하는 모습 진짜 존경합니다.
0: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당연히 우리 지금 들어오고 한 명 한 명씩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난 이렇게 이 술자로 저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1: 민선배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무조건 봐야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0: 누군데요?
1: 하루. 하루야! 한 방을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 들어와서
0: 자,
1: 봐라!
0: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진짜 오늘 꼭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오마이갓! 킹 받는데 계속 듣게 돼! 오늘의 밈송 챌린지! 네가 좋아 기록
0: 네가 좋아 아우! 너무 예뻐서 좋아
1: 민선배
0: 이 발베이션 넣는 것도 좀 힘 맞죠?
1: 그렇게까지 하고 우아한 척 하니까 진짜로 나도 약간 날씨용 따라서 바로 방송 나오고 싶다
0: 자 오늘 밈송 챌린지 할 겁니다 그쵸 보기
1: 아, 요즘에 전 세계 SNS 보면은 짧고 중독성인이 노래한 애가 엄청나게 챌린지를 만들어내잖아요.
0: 맞습니다. Just one short clip, one addictive line, and suddenly millions of people are singing along. They get hooked!
1: 갑자기 들었다고요? 아무튼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밈송 하나 뜨면은 뭐 릴땡, 틱땡 그 노래로 완전 도배가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부기와 민선배도 같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Yeah, so as Boogie says, a lot of these songs become huge trends here in Korea.
1: Yep, yep.
0: But the lyrics can be a little difficult for non-Korean speakers to understand.
1: Mm.
0: And that's where today's challenge comes in. 근데 우리 문자가 몇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뭐라고 했죠?
0: 고수님이 말합니다. 안 몰란다.
1: 아, 왜? 또 보면은 이거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릴걸요 좋아가지고
0: 맞아요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1: 약간,
0: 아무리 싫고 아무리 킹 받아도 눈을 뗄 수 없다
1: 맞아
0: 네 You just can't take your eyes off of it
1: 지금 약간 민섭이 어떤 느낌이면은 저기 배꼽대 같은 느낌이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찝찝하고 그런데 뭔가 자꾸 중독성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0: 진짜 여러분.
1: 여러분들.
0: Me and Boogie 오늘 진짜
1: 한 번만
0: 비주얼만 addictive 합니다.
1: 한 번만 들어와줘요.
0: 네,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1: 이거 못 빠져나간다 지금 나. 아, 혹시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행하는 민가 챌린지를 보스탑뿐 아니라 이제 우리 글로벌 청취자들과 함께 한번 즐겨보자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K-POP뿐만 아니라 바로 K-MIM 이 K-챌린지도 이제는 이 세계가 함께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이준배.
0: 네.
1: 너무너무 많은 지금 스포를 하긴 했는데. 아 이거
0: 아니 약간... 왜냐면 우리 처음 이게 right at the start of the show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긴 해.
0: 그래서 아마 부기도 그렇고 저의 뭐 옷 헤어스타일
1: 맞아.
0: 이 차림 보고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죠.
1: 어떻게 그러시네요.
0: 요즘 엄청 뜨는.

0: 노래 있잖아요. So this song is actually, it's a fictional song. So for those that might have been confused, there's a song like this here in Korea. 와, 한국에 이런 노래 이 요즘에 나온다고?
1: 아, 진짜?
0: So it's from a Korean comedy movie titled Wild Thing. So actor Oh Jung-se plays a 2000 ballad singer named Choi Seong-gun. And the title, 네가 좋아.
1: Oh!
0: It's his signature hit song in the movie.
1: 네, 민지 궁금한 게 네. 네가 좋아 그대로 하면은 네. 그 I love you라고 하면 돼 아니면은 I like you라고 해야 돼요?
0: I like you라고 해야죠.
1: I like you.
0: 그렇죠. 좋아 and 사랑. Love and like, very different, right?
1: 근데 뭔가 I like는 네. 네가 좋아의 느낌이 못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뭔가
0: 맞아요.
1: 뭔가 참 이게 어렵다 번역하기 그냥 그 외국인들 했을 때 이렇게 징글징글한 느낌이라고 일단 받아야 되는데
0: 네.
1: I like면은 그냥 뭔가 깔끔한 느낌이잖아.
0: 그렇죠. 근데 뭐 노래도 이렇게 계속 들어야지.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the lyrics of the song to get that more. Yeah, I like you라고 해도 you get more of a feel for it.
1: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0: 네네네.
1: 또 이게 영화 그 와일드 싱에서 나온 그 극중 노래잖아요. 그 설명한 것처럼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그 발라드의 왕자가 맞나? 이거 영화 보면서도 의심이 되긴 하던데 29주 2위만 한 최성곤의 대표곡인데 근데 이거 민선배
0: 네.
1: 왜 이렇게 이게 난리인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자 여러분 분석해봤는데요.
1: 분석해봤어?
0: The melody is ridiculously catchy. 중독성 있거든요.
1: 디클러스의 중독성이에요.
0: Ridiculously catchy. Catchy가 중독성이 있던 말이에요.
1: Catch.
0: 네, ridiculously
1: means
0: 장난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So after hearing 네가 좋아 that one line, it gets stuck in your head for hours. 너무 심플한데 너무 it's so addictive, right? It's like an earworm.
1: 진짜.
0: Second, number two, it's nostalgic. So if you haven't seen the music video, definitely go check it out. The music video perfectly recreates the dramatic, emotional style of the early 2000s Korean music videos. 네, 그 아마 뮤비 보면요. 뭐 그 뽀샤시 그 효과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배우의 긴 머리, 슬픈 표정, 이 옛날 뮤비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했잖아요.
1: 제 민지배 그거 알죠? 코가 보일 듯 말 듯 정도로 뽀샤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이 천상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뽀얗게 만들고.
0: 근데 우리 너구리님이 비주얼 때문에 민수님 멘트가 귀에 안 들어와요.
1: 근데 저 솔직히 저 오늘 어떤 걱정한지 압니까?
0: 뭔데요?
1: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오늘 영어 알려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사람들 귀 속에는 네가 좋아 이거 하나만 남을까봐
0: 하고 저와 북의 이 얼굴만
1: 그러니까
0: 그렇죠. It gets burned into your retina.
1: 지금 네. 걱정되긴
0: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 모습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0: 아 여러분 근데 우리 임 작가님이요 주말 동안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면서 오늘 진짜 오늘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1: 진짜?
0: 오늘 원고 진짜 철저히 준비하셨거든요.
1: 진짜?
0: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꼭 몇 개 좀 들어주세요.
1: 진짜 아시겠죠? 들어줘. 근데 또 그거 알죠?
0: 뭔데요?
1: 이게 더 웃긴 이유가
0: 뭐예요?
1: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야. 또 은근히 잘해.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모양이 너무 웃긴데 그 뭔가 과하지도 않고
0: 네.
1: 그냥 진지해.
0: 맞아요.
1: 진짜 약간 그런 배우가 있을 것 같, 그런 이제 가수가 존재할 것 같은.
0: 진짜요.
1: 근데 너무 이제 B급이다 보니까 이 S급을 가장한 B급이 그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0: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독성이 있단 말이죠.
1: 그치.
0: why it's so addictive to everybody, right?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뭐지 그 이 노래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특히 right 뭐 20s, 30s, 40s,
1: wow.
0: especially this group of people 완전 이게 중독돼 있잖아요.
1: 진짜.
0: 그래서 뭐 우리도 같이 한번 이 최성곤 버전으로 네가 좋아 일단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1: 선배.
0: 네.
1: 부르는 순간 이제 우리 방송 터질 것 같은 괜찮을까요? 아무도 뭐야?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0: 한번 터져 봅시다.
1: 좋아.
0: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오셨죠?
1: 들어오세요.
0: Everybody's in, right?
1: 진짜 자. 지금 이것만 들어와.
0: 네. 자, 음악 큐.

0: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혹시? 저 고수님 내일 생일인데.
1: 고수님 네. 저희가 생일 축하로 불러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0: 진짜 Happy birthday to you.
1: 근데 미즈 그거 알죠? 이 코러스도 너무 딱 그때 세계말 감정이잖아요.
0: 네.
1: 그 약간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막 따라하지 않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예뻐서 좋아. 예뻐서 좋아.
0: 이게 이거 방금 그 스타일이 저와 특히 우리 수요일에 수요일 목요일 오는 우리 한이 형의 딱 그 감성이거든요.
1: 맞아.
0: 아 진짜 오늘 한이 형이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거다.
1: 미선배.
0: 네.
1: 이번 주에 한이 형 오잖아요.
0: 네.
1: 그 가발 똑같이 씌우고 네가 좋아시키잖아. 그러면은 그거 그 류준룡 또 류준룡 배우가
0: 네.
1: 그 네가 좋아했잖아.
0: 맞아요. 그 배우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1: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어.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죠.
0: 맞아요. 진짜 일단 PD님 방송 끝나고 우리 김조한 가수님한테
1: 맞아.
0: 제안을 한번 드려봅시다.
1: 올 때 각오하고 와달라고. 큰맘 먹고 와달라고.
0: 근데 우리 북이 넘버원 팬 우리 낙지현님 있잖아요.
1: 언제니?
0: 낙지현님 문자 왔습니다.
1: 뭐라고요? 네가 좋아.
0: 아니요.
1: 아 이제 그거 아니었어?
0: 처음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1: 아 왜 나가지 마.
0: 부디 제 꿈에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1: 낙지현님
0: 어떻게 낙지현님
1: 네가 좋아.
0: 이미 저희는 마음속에
1: 맞아.
0: 들어갔습니다.
1: 어.
0: 네가 좋아.
1: 죄송합니다. 좋아.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0: 네가 좋아.
1: 너무 예뻐서 좋아.
0: 큰일 났다.
1: 미선배 왜 우리 이럴 때만 합이 잘 맞는 거죠?
0: Now, people online have been sharing some hilarious reactions to this video. They say things like, oh, I hated it on the first listen, and now I can't stop singing it. 처음에는 킹 받았는데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음. 이렇게
1: 진짜?
0: 사람들 말하고요. Now I'm singing it in the shower. 저 이거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지금은 샤워하면서도 부르고 있어요.
1: 아우.
0: 네.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귀에서 머릿속에서 안 나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 맞아. 이게 그냥 처음에 웃기려고 들었는데
0: 네.
1: 그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 노래 경험하면서 하다가 뭐야 언제 언제 어떤 느낌이야 이 선배
0: 입술을 떼치하면서
1: 그러니까 no. 근데 미 선배 약간 이때 궁금한 게
0: 네.
1: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다 어떻게 뭐 좋은 표현이 있어요?
0: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 네 뭐 I can't help myself
1: 네 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I can't help ing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 can't help 뭐 humming along.
1: I can't help 네가 좋아.
0: 맞아. I can't help singing 네가 좋아. 네.
1: 진짜.
0: 아, 그래서 오늘 중성 있는 밈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아.
0: 자, 그럼 여기서 부기에게 영어 퀴즈 나갑니다.
1: 오.
0: 자, 이거 중독성 대박이 뭐 대박이라 뭐 계속 듣게 돼. 이걸 영어로 요즘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요즘 영어로?
0: 네.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It's so 삐리리 I can't stop listening to it. 자, A. It's so crun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B. It's so c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1: Mm-hmm.
0: Or D. It's so scr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뭘까요?
1: 근데 아까 민세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게 있잖아요.
0: 네.
1: 그 단어가 하나 보여가지고 그거인 것 같긴 한데 왠지.
0: 어? 그래요?
1: 그치.
0: 이미 제가 조금 스포일러 좀 했나요? 이 정답에?
1: 아 근데 민선배
0: 네.
1: 이거는 민선배 스포일러가 아니라 민선배와의 티키타카를 집중해서 잘 들은 이 북이 능력이란 거지.
0: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 듣고 계셨어요 북이? 그게
1: 민선배,
0: 진짜 대박입니다.
1: 민선배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잘 들려요. 듣기만 하고 민선배 보지 않고 only listening만 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은 꼭 저를 보세요.
1: 아 언제?
0: 뭐냐면
1: 내 눈
0: 네가 좋아. 자, 북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 정답은 바로 캐치!
0: 캐치! 맞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레이첼 B님하고 우리 유징 실님도 맞췄고요. 네, that's right. 캐치, 귀에 착감기는 뭐 중독성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중독성 있는.
0: It's so c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0: 너무 이 중독성이 있어서 진짜 계속 듣게 돼.
1: 오.
0: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빨리하세요. It's so catchy.
2: It's so catchy.
0: 네. 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This scratches my brain just right. It's been on repeat. 이게 묘하게 취향 저격이라 무한 반복 중이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2: 오, 근데 이 표현이 특이하다. Scratch my brain이니까.
0: 네.
2: 일단, 내 머릿속에 박혔다. 이런 느낌이잖아.
0: 그거보다 이게 사람이 어디 간지러우면요. 긁어야 되잖아요. 긁어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뇌도 어디 간지러워서 이 노래 때문에 뭐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2: 뭔가 살짝 긁힌 느낌.
0: 그렇죠. This scratches my brain just right.
2: 표현 너무 재밌다. 네. Scratch my brain.
0: It's stuck in my head. I'm so obsessed with it.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완전 빠졌어 라고도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2: Stuck in my head.
0: 네. Stuck in my head. 맴돌고 있어. 그래. I'm, 이 표현들. I'm obsessed with it.
2: I'm obsessed with it.
0: 완전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2: 큰일 내 민선배.
0: 왜요?
2: 나 이거 방송하면서 부스러기 분들한테 이 부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가 좋아하는 스크래치 시키고 말이야.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0: 오늘도 한번 밈 대봅시다.
2: 네. 좋습니다. 한번
0: 해보겠습니다. 우리 너튜브에 우리 솜솜소님도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2: 솜솜솜님?
0: 라고 보냈습니다.
2: 네.
0: 솜소소님 오늘 저희랑 일을 됐습니다. 솜소소님 네가 좋아. 자 그러면 The Power of a Viral Meme Song. So today we're gonna turn this Korean earworm into English and see if it works globally. Okay.
2: 와 살릴 수가 있네 이거.
0: 그래서 이 노래의 중독성을 영어로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2: 좋아.
0: 네, 글로벌 팬들도 따라 부를 수 있게 오늘 부기가 도전해볼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도와줄 거고.
2: 저 너무 네. 너무 좋아요.
0: So 이 노래가 중독성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쉬운 가사 때문이거든요.
2: 맞아. 쉬운 가사와 네. 쉬운 멜로디.
0: 그럼 부기 이 가사를 영어로 한번 개사를 한번 해볼 건데 부기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잖아요 가사가.
2: 이거 민선배가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0: 같이 해야지. 네. 자 가사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너무 좋아.
0: 우리 부스타들도 그리고 우리 부기 이 영작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일단 처음 쉬운 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너무 쉬워요. 첫 번째 가사. 네가 좋아.
2: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0: 그래서 네가 좋아, 네가
2: I
0: 좋아.
2: I like you.
0: 오 맞아요. 네가 예뻐서 좋아.
2: I like you because you are beautiful.
0: 오 오케이. 북이 beautiful 썼군요.
2: 아이 그래.
0: 네, 자 일단 네가 좋아, I like you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You.
0: Once again.
2: I like
0: love you는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0: 사랑은 아니잖아. 네.
2: 예, 사랑하고 싶긴 한데.
0: 네, 이 뮤비 봤으면 그 한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가?
2: 미세비 그 댓글 봤어요?
0: 뭔데요?
2: 왜 자꾸 중학생 둘이 연애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0: 아저씨가 계속 왜
2: 자꾸 옆에 끼어드냐고.
0: 저도 이거 보고 막 터졌습니다.
2: 자꾸 둘이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는데 아저씨 끼어든다고.
0: 왜냐면 뮤비에서도요 야 그 뭐지 그 최성건 그 가수가 계속 옆에 앉으니까 그 애들이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다.
2: 연기에 방해해야 되는 거지.
0: 맞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 I like you. 그럼 아까 부기 뭐랬죠? 네가 예뻐서 좋아?
2: I like you because you are beautiful.
0: 자 일단 beautiful라고 썼는데요.
2: Beautiful.
0: 자 beautiful 말고 네가 예뻐서.
2: 예뻐서.
0: Beautiful는 뭐가 좀 아름다운 느낌 주잖아요.
2: 오, 약간 다르다.
0: 네, 그래서 예뻐.
2: 예뻐.
0: 이거 너무 예쁘다. It's so
2: pretty.
0: Pretty. 네, 그래서
2: pretty.
0: I like you. I like you. You're so pretty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가볍게 you're so pretty.
0: 네, 자 부기 you're so pretty.
2: You're so pretty.
0: 아니 나한테 해야지.
2: You're so pretty.
0: Thank you, 부기. 그래서 I like you, I like you.
2: Help me. 당근을 흔들고 있습니다.
0: You're so pretty. That's why I do.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한국말로 네가 예뻐서
2: 예뻐셔?
0: 이 서가 뒤에 앞에 있는 말 때문에라고 이게 빠졌잖아요.
2: 그쪽
0: 건데.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빼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You're so pretty. 계속 뭘 계속 입에 들어가고 있어.
2: You're so dirty.
0: 진짜 이거 너무
2: You're so dirty.
0: 나 이거 느낌 너무 싫어요. You're so pretty. That's why I do.
2: That's why I do.
0: 네.
2: Because라고 말했으면 안 돼요.
0: 그렇죠. That's why 뭐 because 똑같은 의미잖아요. That's why.
2: 그쵸,
0: because.
2: 그쵸. 네. 근데 이게 좀 더 고급진 표현이 되는 거죠.
0: 근데 I like you. 너 좋아해잖아요.
2: 어.
0: 근데 조금 뭐 좀 젠지식 표현으로 하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I'm crushing on

0: on you.
1: Oh,
0: I'm crushing on you.
1: I'm crushing on you.
0: 그쵸? 너한테 완전 반했어. I'm crushing on you.
1: I'm crushing on you.
0: 근데 이것도요. 너한테 완전 빠졌어를요.
1: 완전 빠졌다.
0: I'm down bad for you.
1: I'm down. 제가 민서님 우리 대화하는데 그래서 네가 좋아가 막 흥얼거려가지고.
0: 그쵸.
1: 내 정신이 이상했는데 하는데.
0: 뭐가 근데 편해져요.
1: 자꾸 뭔가.
0: 편하게 마음에.
1: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I like you. I like you. You're
1: like
0: so
1: you.
0: pretty.
1: I
0: that's
1: like
0: why I do.
1: Oh, that's why I do.
0: 네. 자, 두 번째 가사는요. 뭐 똑같이 네가 좋아. 근데 다 네가 착해서 좋아.
1: 착해서 좋아.
0: 네, 네가 착해서 좋아.
1: 착해서 좋아는 뭐 프렌들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친절한
0: 느낌. 근데 좀 아, 프렌들리는 그냥 사람이 뭐 길을 잃어서 어 뭐 지하철역은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럴 때는 좀 friendly 하는데
1: 잠깐이야 뭐 네. good, great.
0: 아, 자 마음이 착한 사람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re so sweet.
1: 오,
0: 넌 너무 달콤해. 이게 맛을 맡는 건 아니고요.
1: 착각이 됐나요?
0: 마음이 달콤하다.
1: 아~
0: 네, 사람이 너무 착해서.
1: 아하~
0: 그래서 you're so sweet.
1: 약간 아니면 You're so angel 이런 느낌 어때요?
0: You're such an angel.
1: You're such an angel.
0: 네.
1: 천사 같아.
0: 어, 천사 같아. 근데 가사는 그렇게 안 나오죠.
1: 아,
0: 아쉽게. 아, 그래서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I like you.
1: I like
0: you're
1: you.
0: You're so sweet.
1: You're so sweet.
0: 그리고 뒤에 조금 이렇게 영어로 이제 바꾸니까 그래도 조금 이 좀 박자 맞추게 좀 해야
1: 아,
0: 되잖아요.
1: 그치, 그치.
0: 그래서 끝에 It's true를 넣습니다.
1: 오, 정말이라고?
0: 진짜로, 아.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강조하는 거군요.
0: 그래서 보기 I like, 아, 부르자. I like you.
1: I
0: you're
1: like
0: so
1: you.
0: sweet. It's true.
1: 아. You're so sweet, true.
0: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1: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0: 자, 세 번째 가사입니다.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1: 오.
0: 네, 이거는요. I like you. 네가 funny, 웃겨서
1: funny.
0: 좋아.
1: 웃겨 웃겨 그쵸? funny.
0: 사람이 웃기면 funny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you're so funny.
1: 오, you're so funny.
0: 네. 근데 뭐 여기 뒤에 끝에 사람이 그냥 순간 웃긴 것보다 계속 웃기잖아요.
1: 아, 그치.
0: 항상 웃기잖아요.
1: 지금 들어오시면은 민서비가 먼저 계속 웃기거든요, 여러분들.
0: 여러분.
1: 너집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입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1: 아,
0: 마음으로도
1: 진짜?
0: 웃을 겁니다.
1: 아.
0: 네. 자, you're so funny. All the time.
1: You're so funny all the time.
0: 그쵸. All the time은
1: 웃기다.
0: 항상 맨날 어 나를 웃게 해줘서 네가 좋아.
1: I like you.
0: 그쵸. You're so funny all the time.
1: 네가 웃겨서 좋아.
0: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가사입니다.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1: 어? 아 이게 좀 약간 무서운데요.
0: 좋아 죽겠어.
1: 좋아 죽겠다.
0: 네. 너무 좋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0: 네. 근데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되긴 되거든요.
1: 그래요. 그러면은 뭐 maybe I will die 뭐 이렇게 되는 건가?
0: maybe I will die는 아니고 I could die.
1: I could die.
0: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I like you.
1: I like
0: what
1: you.
0: What am I gonna do?
1: What am I gonna do?
0: What am I gonna do?
1: What am I gonna do?
0: 그쵸. What am I going to do? 어,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떡하지?
1: 약간 너무 좋아서 안절부절하는 느낌이군요.
0: 맞아 맞아요.
1: 오.
0: 네가 좋겠어. 네가 좋겠어. 네가 좋겠어.
1: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사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미션배가 한국어 가서 들어가지고.
0: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이거를 I like you
1: I like
0: what
1: you
0: What am I gonna do
1: 아, What am I gonna do
0: 그렇게 저 하죠. 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
1: 어허.
0: 너도 나를 좋아해 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 like you and you like me
0: 진짜 바로 너무 쉽습니다.
1: 아 이거는 영어할 수 있지.
0: 너무 심플하죠.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And you like me. 너도
1: 그치?
0: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1: 그러면 we both love together?
0: 아, 그렇게 틀렸습니다.
1: 와, 왜? 왜?
0: 왜냐, 우리 서로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잖아.
1: 그러면
0: 이게 운명이잖아, 어떻게 보면.
1: 오?
0: 네, 이게 운명이야. 라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는데.
1: It's, We're destiny?
0: It's meant to be. 맞아. It's destiny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s meant to be.
1: It's meant to be.
0: 이렇게 될 뭐. 그냥 뜻이었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오, 느낌 좋다. 네. It's meant to be.
0: 근데 저는 여기 뒤에 가사를 하나 추가했거든요.
1: 뭐라고요? 뭐라고요?
0: You see.
1: You see.
0: You see.
1: You see.
0: 보이지? 알겠지? 그렇잖아. 그런 느낌 주는 겁니다.
1: 네. 우리 걔들 운명

0: 맞지?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1: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0: 나는 너를 좋아해.
1: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I like you and you like me.
0: I like you and you like me.
1: It's meant to be.
0: It's meant to be.
1: You see.
0: You see.
1: 네.
0: 오, 근데 민선배.
1: 네.
0: 이거 들으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분장할 것도 운명이었을까요? 이 밈이 나오고.
1: 근데 저도 지금 얘기 우리 너튜브에 나오는 모습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찰떡입니다 둘이. 죄송하지만
0: 근데 조금 웃기긴 해.
1: 아 근데 우리 노래 부를 건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응원되는 메시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기 우리 썸님이 올스타 잉글리시 하트 I like you 하트라고 왔네요. 네.
0: 근데 뭔가
1: 썸님
0: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요.
1: 나도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유진스님 유진스님 오자마자 웃고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0: 아 진짜
1: 하네요.
0: 이런
1: 네.
0: 영어 방송 쉽지 않다.
1: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BFM 방송 다른 쇼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0: 그래. 네. 그냥 해가 좀 딱 영어를 딱 얘기하고 오케이 야 허.
1: 맞아요.
0: I like you, you like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말이야.
1: 그렇죠 진짜.
0: 부끄러워.
1: 우리 다른 부스는 노래 가사는 부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비주얼 때문에 취소하고 싶어요.
0: 왜냐면
1: 나오는 가사는 너무 나는 부기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비주얼 때문에 취소.
0: 잠깐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1: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영어로 해석했잖아요. 네, 네가 좋아 이 가사를.
0: 네가 그러면 좋아.
1: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저희가 아마 이거 world first 아닙니까?
0: 아, 그치.
1: 세계 처음일 것 같은데.
0: 이거 만약에 잘 돼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은 저희한테.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린다고.
1: 그쵸.
0: 오정세 배우님한테.
1: 진짜 가사는 진짜? 저희 BFM 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크레딧은 좀 주세요. 아시겠죠?
0: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 자 영어로 네가 좋아 I like you
0: 한번 like
1: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Q.

0: 왜 박수 안 해줘요, 피디님?
1: 잠깐만, 잠깐만.
0: 사람을 너무 뻘쭘하게 만드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 계시는 분들.
1: 네, 민준배. 네. 이거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죠.
0: 뭐요?
1: 원래 이 세기말 감성이 뽀샤질 수도 있고 네. 이상한 코러스도 있지만 네. 제일 포인트가 뭔지 민준배?
0: 뭔데요?
1: 나레이션.
0: 아, 뒤에 그 나레이션도 있죠.
1: 진짜. 근데 그 뭐, 어떤 의미죠? 약간 느끼하게
0: 일단 음악 깔아주세요 피디님. 비구이 북이 내레이션 좀 해주세요. 네.
1: 그럼 제가 최대한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사실은 말이야 그냥 놀아서 좋아. Oh no!
0: You're so special, you're so sweet all the time.
1: 믿음을 나레이션 한번 해줘요.
0: 하여튼 나레이션 뭐랬어요 사실?
1: 나레이션이 사실은 말이야
0: To be honest
1: 그냥 놀아서 좋아.
0: I like you because it's you. 어, 나도 못 참겠어.
1: 아우, 미정이 나 지금 갈매기도 다 생겼어. 아우.
0: 네.
1: 당이 될 것 같아요.
0: 네. 어, 햄진이 와가 아니라 아. 자 우리 고수님 여기는 영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장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장기 자랑 아니에요
1: 그러면
0: 고수님 그럼. 이거 고수님 위에 하는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 고수님만 위해서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몰랐어요
1: Happy Birthday for you 고수
0: 고수님 네가 좋아 아시겠죠
1: 네가 좋아 네.
0: 자 일단 오늘
1: 이사람 괜찮은
0: 거야? 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진짜 웃겨.
1: 하루야!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번다!
0: 아 근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진짜?
0: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네.
0: 근데 이거보다 이런 밈송 진짜 요즘 너무 많거든요.
1: 아니 진짜 많잖아요.
0: 네네네. 근데 진짜 이거 아 이거

0: 진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이거
0: 뭐요?
1: 그 있잖아 요즘에 그거 아닌 거 It's me.
0: 그 맞아요.
1: 이름이 딴딴딴딴딴딴딴딴.
0: 피니까 살짝 음악만 잠깐 틀어줄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네네네. 근데 아까 뭐라고 보여주세요.
1: It's me 하고 딴딴딴딴딴.
0: 이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서.
1: 맞아.
0: 네. 근데 It's me 근데 그거 자체 영어라서 좀 그렇다.
1: 어 근데 미선배. 네.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뭔데요?
1: It's me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멜로디만 듣고 나서. 네. 그 붐이 MC 볼 때.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공짜라 공짜 이 해가지고
0: It's me 땅다랑땅땅땅땅 이렇게 하는데 아까 뭐라고요? 오
1: 자 게다가 It's me 할 때
0: 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1: 공짜라 공짜 그치 근데 미세비 이거 하나 더 있는 거 알아요?
0: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1: 아니야 It's me 할 때 그때 박자가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게 또 미세비 하나 더 있어요
0: 네네네 뭐 있는데
1: 이게 더 이제 옛날 세련들이 파밍한 건데 네 이게 그랑 똑같대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0: 이거
1: 그거 완전 똑같다고 하더라고
0: 자 아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1: 아 좋아
0: 네 안 나오면 if you don't come out
1: if you don't come out
0: 네 쳐들어간다
1: I break the door
0: I'll barge in 아 여기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궁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궁짜 If you don't come out, I'm gonna barge in 궁짜짜 궁짜 네. 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If you don't come out, I'll barge in
1: 아, 진짜
0: 네.
1: I'll barge in Barge in은 무슨 뜻입니까?
0: Barge in, 그냥 쳐들어간다
1: 아, 쳐들어간다
0: 네, barge in, B-A-R-G-E
1: 그러니까
0: knock도 안 하고 그냥 궁 하면서
1: 이제 문을 부셔버린 데는 어떤 뜻이야?
0: break the door
1: 아, break the door
0: Break the door down
1: 아, break the door down
0: 네, 그냥 문을 부시는 게 아니라 break the door down 문을 완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게 break the door down
1: 좀 더 저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0: 맞아, 안 나오면 문을 쓰러뜨린다
1: 그치
0: If you don't come out, I'll break down the door
1: 괜찮지 않나요?
0: 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밈송 챌린지 북이 일단 비주얼로 우리 서로 합격했습니다.
1: 솔직히 민선배 우리 하기 전부터
0: 하기 전부터 합격했습니다.
1: 이미 합격이 아닐까.
0: 맞습니다. 북이 우리 다음 주 봬요.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And 여러분 I'll
1: 네가
0: see you
1: 좋아.
0: at 7 o'clock. 왜냐면요.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왔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7 o'clock.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4: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5: 다니엘이 여기서 살 엄청 뺐다 하더만. 와, 헬스장 진짜 크고 좋네.
6: Hello, how are you today? Is this your first time at our gym?
5: 오, 짐? 아, 짐은 없는데 여기서 옷 빌려서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No gym today.
6: Okay. But since you've come to the hardcore gym today, you must work hard from now on, okay?
5: 아, 뭐 대충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라 뭐 이 얘긴가 보네. 예스.
6: All right then. I'll make your workout schedule for today. Look over there. See that treadmill?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5: 트레밀? 아, 식단 말하는 건가? 밀이 영어로 식사라는 말이잖아. 뭘 먹고 오라 이 말인가? 트레밀?
6: Yes, that's right. The treadmill. You can start with the treadmill.
5: 오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와서 좀 출출하기는 한데 여기는 그 밀을 일단 먹고 와야겠네. 뭐 얼마나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밥을 먹고 오라 너.
6: So, are you ready to run on the treadmill now?
5: 아, 네네. 잠깐만요. 나가서 사오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배달앱으로 시켜야겠다. I'm ready.
6: Wait, what are you doing? Why aren't you on the treadmill yet?
5: 진짜 트레이너 쌤 성격 진짜 급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배달 시켰으니까 일단 음식 오면 먹고 시작할게요. 휴게실로 먼저 가 있을게요.
6: Wait, where are you going? I said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first.
0: 오늘 배워볼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영어로 뭐랄 거야?
6: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3: 오늘은 헬스장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클럽은 영어로는 gym,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라고 할 때는 workout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6: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내일도 부산 영어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걸렸다. 어머머머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자, right. We have 임소연 joining us for today's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아니, 1부부터 코인 노래방이던데요?
1: 1부부터 미리 네. 코인 노래방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교수님. 네.
0: 지쳤나요?
1: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0: Are you tired? Exhausted?
1: 혹시 1부 이 비주얼 때문에 나갔으면 이제 다시 들어오세요. 가발 벗었어요, 여러분. I took off the wig.
0: 아닌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야 이제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1: 근데... 저는 가발 방송국에서 가발 쓰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I'm the only one that wears a wig. 여러분 가발 쓰는데 아니 진짜 더워요. I'm like sweaty.
0: 가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민수의 열정 때문입니다.
1: 나 그거 하면서 열정 보일 줄 알고 킹받아. 나 그게 더 짜증나요. 저.
0: 아니 가발 벗으니까 아까 그 표정이 싹 사라졌어요. 굉장히 아까 그 당당하던 그 모습
1: 희한하게
0: 너무 멋있었어.
1: 이 가발 쓰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네.
0: 다른 캐릭터가 돼요. 페르소나가 그쵸. 나와요.
1: 이 배트맨 같이 배트맨 마스크 쓰면 슈퍼히어로 되는 거잖아요. 희한하게 저 가발 쓰자마자 사람이
0: 네. 자신감이 네.
1: 사람 같지 않습니다.
0: 아 심프로 심프로. 아 네. 매우 존경스러워.
1: 아니에요.
0: 존경스러워요. 영어로 뭐예요?
1: I respect you.
0: 아 respect가 네. 있었구나.
1: I respect you. 네. 예. 여러분 respect를 보내주십시오.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로 respect 보내주십시오.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나 좋아.
1: 네. 일단 일주일 동안 네. 그 노래 안 들래. How are you?
0: 아 너무 좋아요. 이제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지금 딱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1: 네.
0: So beautiful. Sunset.
1: 맞아요. The sunset these 네. days. The sky is like this. 너무 예쁜 이 오렌지색이라서
0: 맞아요.
1: This is beautiful orange color during sunset.
0: 지금 딱 걸어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죠. 왔더니
1: 부럽다.
0: 민수가 가발을 쓰고 있고 아 진짜 행복하다.
1: 네, 밖에는 노을이고 안에는 제 마음속이 지금 노을입니다.
0: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1: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Well, today's 직역불가.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don't worry. 오늘 민수 코인 노래방 네. 정도는 아닐 거예요.
0: 네. 왜 혹시 이 노래를 그래도 알긴 아시죠? 부르실 거잖아요.
1: 알긴 아는데, 그저 노래 좀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정도는 모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도 짧으니까 오늘도 직역불가 함께 해보시지요.
1: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직역불가. 이번 주에는요, 낮에는 진짜 제법 여름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1: Yes.
0: 그래서 여름 냄새가 나는 곡들을 좀 찾아보다가 요 노래가 좀 눈에 띄었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한국말로 하면 잔혹 여름쯤 될까요? Do you know 잔혹?
1: 잔혹. 알죠 알죠. 네.
0: 네. What is?
1: Cruel. 틀렸어요?
0: Like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1: 아 알잖아요. 어떤 느낌? 잔혹.
0: 네. 직역을 하시네.
1: 잔혹 있잖아요.
0: 잔인하고.
1: 네.
0: 그런 거죠.
1: 맞아. 자, 안경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 왜?
1: 피디님이 안경 좀 올려달라고 해서 떨어지고 있었나?
0: 이제 본드로 좀 붙여주세요.
1: 진짜. 네.
0: 자, 좋아요.
1: 땀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밑으로 슬러가고 있어요.
0: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될 뻔했어요. 자, 오늘은 잔혹 여름, Cruel Summer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1: Cruel Summer.
0: 네, 이 노래는 굉장히 멜로디만 들으면 되게 청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0: 얼핏 들리는 뭐 Summer 혹은 뭐 It's Cool 이런 가사 들으면 왜 제목이 잔혹 여름일까? 궁금해지거든요.
1: 네.
0: 낭만적인 여름을 노래하는 곡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열대야처럼 상대방 때문에 막 속이 타들어가는 열병 같은 것을 표현을 해서 잔혹 여름이 된 것 같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말해주는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여름, 잔혹 여름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맞아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 제가 알기론 이제 누구랑 이렇게 연애하잖아요.
0: 네.

0: 연애할 때는 그때는 음악 안 내고
1: 오.
0: 헤어지고 좀 앨범을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헤어짐에 아픈 그 아픔 and maybe a little bit of anger 이 화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사 and 노래를 만든 것 같은데 Cruel Summer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아요. 오늘은 anger보다는 네. 좀 약간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자, 첫 소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가사가 Fever Dream High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여기서부터 엥? 싶은 거죠. 열이 나는 꿈이라는 건지 열이 많이 난다는 건지 첫 문장부터 쉽지 않았던 이 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채팅으로 적어봐주세요. 음악 주세요. People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0: know that I caught it. 이것도 훅 넘어가네요.
1: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박자에 딱딱 떨어지고 연음이 많이 없어서 어려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거 민수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0: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1: 네.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 Fever Dream이 저는 어려웠다는 거죠.
0: 네.
1: 한영사전에는 Fever Dream 찾아보니까 안 나왔고 영영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A very strange experience or situation. 그리고 a usually bad one that seems like a dream. 되게 이상하고 좋지 않은 경험인데
0: 네.
1: 약간 꿈 같은 현실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0: I mean, have you ever experienced that? 이렇게 몸살이나 아프면 특히 이제 열나면서 막 잠자잖아요. 가끔씩 이상 막 무섭고 좀 악몽 같은 꿈 그때 희한하게 자주 이렇게 꾸게 되거든요.
1: 네,
0: Have you experienced that? 이렇게 경험해봤죠?
1: 있죠, 있죠. 우리말로 비몽사몽 약간 이런 비몽사몽은 잠이 깊이 들었을 때고
0: 네.
1: 있죠. 막 열나가지고 이게 꿈인가?
0: 맞아요.
1: 내가 죽는 건가?
0: 네, 이게 가위 누리는 것도 좀 다르고 딱 희한하게 이 몸이 안 좋을 때
1: 네.
0: 열날 때 희한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1: 되게 옅은 꿈인데 네. 스토리가 좀 유쾌하진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좀 불편한 꿈을 꾼 것처럼 낮에는 쿨하게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밤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상황을 Fever Dream이라고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0: 어떡해. 이 바로 우리 오늘 부스타들의 네. 저녁 아닐까 싶습니다.
1: 네가 아마 좋아. Fever Dream High.
0: 일부에 봤던 이 저의 모습
1: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1: 아~
0: 네. 근데 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네가 좋아.
1: 네버엔딩 네가 좋아한대요.
0: 네.
1: 자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사랑에 빠진 열병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You know that I caught it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첫 소절이 되겠습니다. 왜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0: 아니 PD님이 우리 미디어 PD님이 뭘 시켰거든요. 민주 1부에 나왔던 모습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너튜브에 올리게 그래서 제가
1: 너
0: 하지 마세요. 아니 부장님 네. 시켰으면 해야죠.
1: 해야지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Fever Dream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in the quiet of the night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0: in the quiet of the night.
1: 네.
0: 완전 그냥 이 Fever Dream 중에 다들 집에 다 자고 있고 그냥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완전 막 새벽 1시, 2시, 3시 완전 그냥 다들 자고 있고
1: 정막이 흐르는 밤
0: 네, Quiet of the Night
1: Quiet of the Night
0: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사랑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죠? 되게 잘 진행되는 사랑이면
0: 네.
1: 밤에 자려고 누우면 행복하잖아요.
0: 맞아요. Fever Dream이라고
1: 그렇죠.
0: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0: 오!
1: 그러니까 다른데? 이거는 쉬웠어요. 이 노래는 쉬웠어. 박자가 딱딱 들어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0: 좋아요, 좋아요.
1: 좋아요.
0: 두 번째 직역불가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뒤로 이어

0: 가지는 내용은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나쁜 남자를 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말리게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간에 녹아 있고요. 다음 소절이 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이거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거 약간 라임이 있는데 네. 재밌어요.
1: 그래요? 네. 한번 더, 한번 더. 큐.
0: 들리겠죠 당연히.
1: 당연히 들리죠.
0: 네. 네. 전 앞에 거는 들렸는데 네. 뒤에 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1: 오, 앞에 거는 들렸어요. 네.
0: 읽어주세요.
1: Devils roll their dice. 그렇게 불렀잖아.
0: 그랬구나.
1: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0: 네. Devils roll the dice. 악마들은 주사위를 굴리고 Angels roll their eyes.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굴린다는 라임을 탁 넣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거 라임 들어간 것도 재밌었는데 여기서 짚어볼 표현은 I roll 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1: 맞아요.
0: 그 영어권에서 진짜 제스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하면 어허 이렇게 하는데
1: 근데 뭐 미국 똑같아요.
0: 그래요?
1: 애들 뭐 뭐지 엄마 나 오늘 뭐 뭐지 햄버거 먹을래. 아 햄버거 안 돼.
0: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1: 제발 진짜. 제발.
0: 그렇게 한다고 안경 올리고 다시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네.
1: 저 BFM 컨트랙트에 그 뭐 안경 그 유재석 컨트랙트가 있거든요. 저 안경 벗으면 절대로 안 되는.
0: 아 그래요?
1: 컨트랙트가 따로 있어요.
0: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군요.
1: 네, 여러분 혹시 안 보였습니까? 자 사실 주민 한번 해주세요. 저 안경 안 벗은 건데. 네.
0: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1: 아 진짜. 진짜 민수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진짜.
0: 눈에 뭐 들어갔어요. 알러지 반응이 온 것 같은데.
1: 아 진짜 이게 눈을 이게 눈동자 있잖아요. 피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0: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1: 올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이게 아이 롤이라고 합니다. 아이 롤.
0: 약간 네. 우리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눈 까디집는 거거든요. 어디 눈 저렇게 까디집고 있나 이렇게 하거든.
1: 오 그렇게 한국말도 그렇게 되네요.
0: 있죠 있죠.
1: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미국에서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Don't roll your eyes at me.
0: 아 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제스처긴 해요.
1: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Don't roll your eyes at me 이렇게 말해요.
0: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직역불가 I roll 한번 짚어봤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테일러가 하는 말이 악마는 주사위를 굴리면서 운명의 장난을 치고 있고 천사들은 그걸 보면서 roll their eyes.
1: 맞습니다.
0: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눈을 까디집을 만큼 상황인데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잔혹 여름 크레 썸머라는 노래가 된 거죠.
1: 우리 다은님이 오늘 쉽지 않네요.
0: 그러니까
1: 다은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쉽지 않습니다.
0: 그리고 계속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영어 방송입니다. 아시겠죠?
1: 이거 오늘 좀 특히 좀 리마인더가 좀 몇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두둥님이 질문 하나 왔네요. Side eye versus eye roll. 이게 뭐가 더 띠껍? 네. 띠껍.
0: Side eyes라고 해요. 이렇게.
1: 그렇죠. Side eye라고 해요. Side eye가 오히려 이렇게
0: 째려보는 거고.
1: 거예요. 이게 째려보는 거.
0: 째려보는 거는 코도 그렇게 해야 되는
1: 거 이렇게 크게 숨쉬어야 되잖아요.
0: 그러면 side eyes and nose는 어떻게 표현하죠? 벌렁벌렁
1: nose 그쵸 breathing hard,
0: breathing hard.
1: 이게 숨 쉬는 거 돼서 사람들이 이게 눈 때문에 이 째려보는 거에 더 집중되게 돼서 네. 저는 이게 근데 띠껍은 뭐가 또 조금 더 심한가? 그 말이죠? 뭐가 또 띠껍?
0: 어디서 태풍이 오나요?
1: 그래서 side eye가 네. 조금 더
0: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그쵸? 쏘는 거니까
1: 이거는 난 지금 너한테 무슨 좀 불만이 있어 뭐 좀 화났어 네. 이런 게 side eye고요 eye roll은 진짜 재봐봐 또 저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런 거예요
1: 네.
0: eye roll
1: 그런 거 있잖아요 look at him here he goes again
0: 여기는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1: 이거 보이나요 피디님 카메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위로 보고 있어서
2: 안 보여도 돼
0: 안 보여도 된대요. I roll 여러분.
1: 네.
0: 자,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다시 한번

0: 들어볼게요.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들어볼게요.
1: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0: 여기 다시 해보세요. Angels, angels.
1: Angels roll their eyes.
0: Angels roll their. 응?
1: Angels roll their eyes.
0: Angels roll their eyes.
2: 네, 좋았어요.
0: 네, 네. 좋아요. 아, 어려워요.
2: 자,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이 노래는 진짜 연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몇 번만 읽으면 박자 맞춰 따라 부르긴 쉬울 것 같거든요.
2: 아,
0: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 해보세요. 음악 주세요. Hang your head low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I'm not dying. 그리고 멜로디가 계속 같아요. 멜로디가 계속 같아서 가사만 여러 번 연습하면 충분히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잘 들리셨을까요?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Hang your head low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I'm not dying.
0: 네. Hang your head low. 머리가 아래로 툭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2: 네.
0: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는 이야기겠죠. 어디서?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자판기의 불빛 속에서 I'm not dying.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2: 저도 이렇게 네. 들으니까 나는 영어로 보고 있는데
0: 왜 갑자기 자판기 앞에 왜 불빛 앞에서 이렇게 그쵸?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지
2: 아 돈이 없어서
0: 아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2: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0: 밤에 잠 안 와가지고 나갔는데
2: 딱 1200원인데 1100원 있어요.
0: 아 그래서
2: 어떡해.
0: 좌절. 하지만 맞아요. 난 죽지 않아. I'm not dying. 아니고요. 네. 여기는 문장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해볼게요. 자판기 그 특히 이제 외국의 영화들에 보면은
2: 네.
0: 되게 어두운 스트리트에 그 자판기 불 이렇게 지직 지직 지직 하는
2: 맞아요.
0: 그런 느낌스.
2: 살짝 좀 안개가 껴 있고 해서 이 불빛이 좀 뭐라 그러지? 이거 glow라고 표현하잖아요.
0: 네. 불빛이 네. 쨍 나오는 게 아니고
2: 네.
0: 슥 이렇게
2: 맞아요.
0: 나오는
2: 좀 아주 soft하게 좀 이 불빛이 퍼지는 느낌. 그거 glow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좀 쓸쓸하고 어두운 모습을 자판기 불빛 bending machine in the glow of the bending machine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불빛 아래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여기서 I'm not dying, 난 죽지 않아가 나오는데 이거는 1절에서 보면 killing me slow라고 해서 이 감정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죽지 않아, I'm not dying이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2: 죽지 않다.
0: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죠.
2: 맞아요. 딱 이런 가사에서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의 딱 그 이미지거든요. 완전 girl power. 이 뭐지 나는 뭐 여자라서 뭐
0: 안 하고
2: 막 이런 것보다 난 죽지 않는다.
0: 무너지지 네. 않는다.
2: 그치. 네.
0: 이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나는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 잔인하게 사랑했던 여름, cruel summer 되겠습니다.
2: 이런 의미였구나.
0: 뜯어보니까 또 다르죠, 느낌이.
2: 네. 조준님이 소설가 두 분이라고 하는데요.
0: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네.
0: 노래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답니다.
2: 그렇죠. PD님 맞아요. 이게 트래비스 왜냐면 이 트래비스 켈시인가 지금 아하. 그 미식 축구 그 선수랑 약혼 한 건가? 이게 결혼 예정인 것 같거든요.
0: 네.
2: 네. As far as I know, I might be wrong. 네. 근데 그 전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너무 유명한 가수라서
0: 네.
2: 이 빅네임들은 빅네임끼리 만나잖아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제가 알기로는 뭐 그 해리 스타일스랑도
0: 예?
2: 사귀었고 존 메이어.
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 연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딱 남겨놓으면
2: exactly.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유명해요. 저 누가 다 이 누구
0: 이야기인지 다
2: 노래다라고 다 아니까
0: 네.
2: 그렇게 하면 더 재밌죠. 네.
0: 그렇게 하면 더 재밌고 테일러 스위프트 더 많이 보고
2: 이런 거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데 she'll never say his name but everybody knows.
0: 그렇겠네요.
2: 네,
0: 네.
2: 좋아요. 오늘의 직역 불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배웠는데요. 자,
0: 네.
2: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아요. Fever Dream 약간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막 무서운 불편한 꿈을 꾸는 그런 상태 한번 짚어봤고요. Eye Roll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때 Eye Roll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Hang Your Head 고개 툭 떨어뜨리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좋아요. So actually, thank 네.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0: 뾰로롱 문자 중에 시간이 왔고요. 우리 닥터스님 늦게 왔는데 늦게 잘 왔네요. 이게 바로 진짜
1: 아니, 늦게 왔으면 네네네. You missed out.
0: 아, 이 하이라이트를 조금 놓치셨네요.
1: 네. 네,
0: 사실 일부가 이제 킥이었거든요.
1: If you didn't come in time for hour number one, you missed out.
0: 그렇죠.
2: 아좀 일찍 올 걸. 이런 거 뭐 뭐지? 뭐 SNS나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홍보하면 안 돼요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0: 그 정도로 네. 아주 강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챙겨 보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문자를 읽어야겠죠. 이제 오늘 1등은요, 나지연이님이 1등으로 오늘 스타트를 조금 끊으셨어요.
2: 아, 진짜 좋았어. 그,
0: 이거 원래 그 시청자 눈 보호를 위해서 해상도를 낮춘 건가요? 아, 일부러 좀, 레졸루션을 조금
1: 픽셀이 됐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2등으로 고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3등으로 베네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베네님 요즘 1, 2, 3등 안에는 꾸준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2: 아이고.
0: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1: 근데 1등으로 부탁할게요. 아, 네. 2등, 3등은 의미 없습니다.
0: 아, 저 그 응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일부 때 민수 씨가 이렇게 가발을 썼는데, 좋아요가 몇 개 들어왔나 좀 확인해봤는데요. 전 한 그래도 예전보다 한 10배 이상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1: 네.
0: 16개.
1: 제가 더 열심히 해야란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0: 네.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아, 이거 진심한 질문이야. It's a serious question.
0: 네네네.
1: What do you want?
0: Uh-huh.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이거 그 뭐지?
0: 네.
1: 노트북 봤어요?
0: 봤어요.
1: 노트북에
0: 아, 알아요.
1: 그 라이언 고슬링이랑 네네네네. 그 레이첼 맥아담

0: 그 사랑 싸움.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What do you want? 네. What do you want? No, but it's not like what do you want? So question for a booster.
0: 네.
1: What do you want?
0: 우리 민수 씨가 생각했을 때 부스타 분들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1: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 이 정도 오늘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네가 좋아.
0: 네.
1: 이거보단 더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까 제가?
0: 정말 한 일주일 준비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길게 준비했는데.
1: 네.
0: 아 네. 그 영어 씁시다. 네.
1: 저희는 영어 방송입니다.
0: 영어 씁시다라고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We're in 네. English. 네네. Broadcasting station.
0: 영어 얘기가 English 나와서 말인데 그 이제 1부 때 날씨 요정이 손풍기도 챙겨라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1: 손풍기.
0: 더우니까.
1: 네.
0: So 다은님 ask what is 손풍기 in English? 뭐라고 얘기하나요? 손풍기 in English.
1: 네.
0: 네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손풍기 in English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손풍기 뭔가요?
1: 예, 뭐 portable handheld fan.
0: Handheld fan.
1: 이게 너무 길거든요.
0: 네.
1: So it's pretty long. Portable means 휴대용.
0: Mm-hmm.
1: 휴대.
0: 네, right? portable 한 거.
1: Handheld 손에 드는.
0: 네네네.
1: 이 fan.
0: Fan.
1: Fan은 이 부채 말도 되 부채도 되고 손풍기도 네. 되고 이때는. 네. 뭐
0: 오.
1: 부채면 portable handheld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다
0: 맞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1: 그래서 portable handheld fan or 네. mini hand fan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0: Mini hand fan.
1: Mini hand fan.
0: Mini hand fan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기 퀴즈가 있었어요. 문제가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can an AI robot do? 였는데 A가 sleep in a bed, B eat delicious food, C learn from data. D grow like a plant 였는데
1: 네.
0: 뭐예요?
1: 정답은 C learn from data.
0: 이것도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래요? 네, 슈가 만땅님 커피 축하드리고요. 처음 오셨어요.
1: Oh really?
0: 네.
2: 아니요.
0: 아 아니에요?
1: 큰일 날 뻔. 나 이 손가락 들 뻔했어.
0: 아 아니군요.
1: 이 손가락 그렇게 쉽게 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걸 무게감 있습니다.
0: 무게감.
1: 이 손가락이
0: 무게감 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1: 네, this is not a toy.
0: 어.
1: 네, 이게 네. 반대로 이거는 네. 장난감 아니야.
0: 장난감 아니야.
1: 네, this
0: 쉽게
1: is not
0: 줄
1: a
0: 수
1: toy.
0: 없어.
1: 네. 네.
0: 어, 좋습니다.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일을 됐는데.
0: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0: 우리 닥터 수님께서 오늘부터 일을 해서 남으신 분이 없어요.
1: 닥터 수님, you 본인이 저를 일한 일을 돼가지고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
0: 근데 그렇긴 해요. 생각보다 많이 남으셨어요.
1: 어, 네.
0: 뉴젠미체님도 오늘 또 들어오셨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뉴젠미체님 그 엑서스카이 당첨되셨는데요.
1: 네.
0: 그 정보 보내주셔야 돼요.
1: 네.
0: 그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1: 이렇게까지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저희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Did You Know인데 아,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주제를 조금 가져와봤습니다. 그 우리 애완 반려견 키울 때 우리 주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1: 뭐 it's 귀여움,
0: 귀여움도 있고,
1: it's cuteness.
0: 네, 그 네. 중에서 it's such a hassle 한 게 하나 있어요.
1: 네.
0: 뭐냐면 배변을 치우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왕이면 변기에 앉아서 쌌으면 좋겠잖아요.
1: 그걸 기대한다고요?
0: 그 정도 expectation 있을 수는 있잖아요.
1: 아 기대감인 expectation.
0: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최소한 이 동물한테는요 배변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1: This animal?
0: 네.
1: 배변 훈련 시키면 안 된다.
0: 네. 자, 오늘의 지수소는 뭐냐면 Why hippos spit their tails to scatter their poop? 입니다. 우리 그 hippos 이제 하마죠. 하마들한테는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돼요. 동물원에서도
1: Wait,
0: 절대 안 하고요. 네.
1: I saw a video of a hippo doing this.
0: 네.
1: I thought it was AI.
0: No.
1: Do they really do this?
0: For facts. When 진짜예요.
1: When they defecate.
0: Mm-hmm.
1: When they defecate,
0: 네, 배변할 때,
1: they spin their tails
0: uh-huh.
1: and whack
0: like a helicopter.
1: 네. Really?
0: 이건 진짜입니다. AI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1: 네.
0: 진실이에요. Do you know why? 이 세 개 중에 두 개 맞추면 끝낼게요.

0: 아, 진짜로.
1: 이유가 세 개가 있습니다.
0: 세 개 있습니까? 어, 저도 놀랐어요. Do you know any reasons?
2: One is to scatter. They scatter their poop to make the land more fertile.
0: No.
2: No. I tried.
0: 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The first reason is territorial marking입니다. 영역 표시라고
2: oh,
0: 해요.
2: Okay, that makes sense.
0: Uh-huh. So, you know, like by flipping their tails to spread their scent for meters, they send a fierce warning to rivals. This is my territory, so back off. 내 영역이야.
2: I thought they do that with urine.
0: 아니에요.
2: Oh.
0: 아, 유린은 안 찾아봤는데.
2: 네네네.
0: 근데 배변은 이렇다고 합니다. 네.
2: Because you know, I know wolves. Urine은요.
0: 네, 그
2: 소변이잖아요.
0: 소변이죠. 네네네. 네네.
2: I know wolves and like wolves do that. They urinate 네. on nearby trees and places to mark their territory.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유리엘캠님 초심으로 돌아간 디즈송 누둥님 이젠 하마 덩까지 알아야 하나? 우리는 다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네. 네, 서로 알아가야 돼요.
2: Circle of life.
0: 그렇죠.
2: 아,
0: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n appeal for courtship입니다. 구애 활동이에요. 그래서 male hippos will spin their tails even more violently in front of a female they want to impress. So 이런 거죠. 막 look how strong and healthy I am 이거예요.
2: 와우. Wow.
0: 어, 나 이만큼 잘 돌릴 수 있어.
2: 네.
0: 이렇게 난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요.
2: 오빠 멋져. 혹시 아마들
0: 엄청 튄다.
2: 오빠.
0: 내 스타일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 guide for underwater navigation이라고 합니다. So since underwater visibility is poor, the heavy scent of their scattered dung act as an essential GPS guideline to help them navigate back home safely.
2: They could smell underwater?
0: 신기하네요.
2: Yeah.
0: 네. 이런 능력 있다고 합니다.
2: Pardon me, but 본인이 신기하면 안 돼요.
0: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우리 하마들한테만큼은 배변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2: Interesting. 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you might have seen that video on social media. I thought it was AI.
0: I thought it too.
2: 네. 네. Because it zooms in on the hippo's behind
0: 네.
2: and it shows the tail. 꼬리도 긴 건 아니에요. 짧아요.
0: 짧아요.
2: 생각보다.
0: 네. 네.
2: It's a short tail.
0: 맞아요.
2: And it, 진짜 it spins around like a helicopter.
0: But as a matter of fact, 이거 좀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갔는데요. 그 꼬리가 짧잖아요.
2: 네.
0: 그만큼 거리도 짧아요. 그 구멍이.
2: 네. 네. 여러분, 오늘의 Did You Know 네.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고기 무슨 고기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capitalization and market value, because his wealth is not entirely liquid. It's not cash. It's tied to his holdings in Tesla and now SpaceX. Also, he is tied to the stock. He cannot sell that stock for at least 1 year. Also, in terms of real money, SpaceX hasn't made any profits yet, and it was in over $5 billion in losses from last year. Also, I do have to bring this to South Korea. 네, 한국에서도 이 SpaceX IPO에 관해서 논란이 지금 있는데요. So, Mirae Asset Securities failed to secure SpaceX shares for the Korean stockbroker stocks in IPO, so that'll be under review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네, 한국에서는요 인수단으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참여했는데 여기에 배정된 이 SpaceX 물량이 갑자기 0. 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물량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아직까지 일고 있습니다.
1: 네. So, big news. World's first trillionaire in Elon Musk. Are there any term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I have a couple. 자, 그래서 trillion, 1조.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1조는 0이 12개였죠. Then, 천조. So, in English, the next unit is quadrillion.
1: Oh, it is.
0: Quadrillion은 0이 15개입니다. 자, 이건요. 천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 한국말로 경은요. 0이 16개이므로요. It's not quadrillion, but actually 10 quadrillion.
1: It's not a bajillion?
0: It's not, I mean, no. The bajillion is way, way, way, way, way later. 자, 이 bajillion이라는 표현, 실제로 있는 숫자는 아닌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뭔가 like a bazooka.
1: 맞아요.
0: Zillion. 네. 가장 알파벳의 끝 단어인 zillion을 사용해서요.
1: 애들이 큰 돈을 몰라서.
0: Like a boatload of money.
1: Right.
0: Bazillion dollars.
1: I want a million bajillion dollars.
0: I want some ice cream. It's so hot. How many? A bazillion ice creams.
1: 맞습니다. Speaking of
0: stocks.
1: Okay.
0: You know, 적자, 흑자. So let's talk about that because it's all about the colors. But, all right, 민수, 빨간색,
1: 네.
0: 느낌이 어떠세요?
1: 좀 뭐가...
0: 내가, so if you see like finances in red, how do you feel about it?
1: Not good.
0: Really?
1: Because it always shows, 뭐, 마이너스 되는 색깔 항상 그 빨간색으로
0: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이라는 숫자는요, 한국장에서는 if it's red, it's good.
1: Oh, really?
0: Yeah. Yeah.
1: 전 몰랐어요.
0: All right then. But in the US market, if it's red, it's bad.
1: 맞아요.
0: So let's look at this expression. 자, 흑자, so you're making profits in the black, 혹은 in the green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Green이니는요, 미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주식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에서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하지만 미장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So if something is in the red, 적자입니다. And you know, when you're looking at 회계장부, 이 회계장부에서도 적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요. Plus in the black or in the green, minus in the red.
1: Yeah. So if you hear the term in the red, it's never a good
0: sign. It's never good.
1: It's never a good thing, okay? All right, Haley, thank you so much. That was story number one.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0: Moving on to some World Cup news, Team Korea clinched a 2-1 victory against Czechia, and they are training hard for the Korea versus Mexico match later this week. But after last week's match, some experts have raised South Korea's perspectives, putting Korea in the Cinderella group that could cause an upset.
1: 네.
0: 여기서 이 upset은요 뭔가를 뒤집는 이변을 뜻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체코를 2-1로 꺾은 태극 전사들 이번 주 목요일 멕시코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스포츠 매체가 한국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을 가진 신데렐라 그룹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1: Right, so Cinderella. I think other terms. I think you actually introduced to our listeners. Cinderella, dark horse.
0: A dark horse, underdog. 그렇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because they're saying we could go up as high as the round of 8.
1: Wow.
0: 8강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Thanks to, well, they named major players like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and 이재성. But after last week, we should add players like 황인범 and 오형규 to that list.
1: For sure. 네. Now, I'm sure I want pretty much everybod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our lives, we often find comfort in someone else's story, whether it is the longing for family, the memory of enduring difficult times, or the hope of meeting again someday. Recently, author Nam Jung-hoon's picture book called 피란 소녀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Although it deals with heavy story of war, refuge, and separated families, the message of love for family, waiting, and hope contained within has drawn deep empathy from many readers. So joining us today is author Mr. Nam Jung-hoon, and we will discuss how the memories of Busan became a single picture book and what kind of resonance it brings us today. 최근 남정훈 작가의 그림책 피란 소녀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됐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는 남정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부산의 기억이 어떻게 한 권의 그림책이 됐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웹툰과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남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n author who draws and crafts stories through webtoons and picture books. And you can see a little bit of that in the studio today in the background. I do hope you enjoy that. And if you haven't checked it out, do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Now, recently, your picture book, 피란 소녀,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We would love to hear your thoughts on this, along with what this selection means to you personally. 먼저 축하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림책 피란 소녀가 2026 서울 국제 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선정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함께 소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예,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그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석하는데 첫날인 24일 날 선정작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그때 직접 올라갈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매년 한 3천 종류 여종의 그림책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딱 10권만 선정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선정이 더욱 뜻깊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0: 이제 두 번째 작품만에 또 이런 큰 인정을 받게 되어서 작가로서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he expresses his deep gratitude and feeling of honor, noting that he will personally attend the award ceremony on the opening day of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And this is running from June 24 to 28th. And out of approximately 3,000 picture books published annually here in South Korea, only 10 are selected for the picture book category of the most joyful book in Korea, making this recognition uniquely meaningful to him. Personally, receiving such immense recognition with only his second picture book has given him great courage and confidence, inspiring him to continue creating stories that people can remember for a long time. Well, I heard that you're currently active in a wide variety of fields. So what kind of projects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2: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예, 지금은 작년에 출간된 피란소녀에 대한 홍보에 가장 많은 큰 집중을 하고 있고요.
2: 네.
0: 다행히 이제 반응이 좋아서 출판사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2: 네.
0: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블랙 코미디 카툰을 한 90여 개 묶어놓은 명언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과 출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트레일러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피렌체의 보티첼리 비너스와 부산의 웹툰 캐릭터가 함께 그 피렌체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트레일러 작업을 했습니다.
2: 네.
0: 예. 전체적인 기획과 스토리보드 작업을 제가 맡았고요. 예, 원화 작업은 부산의 웹툰 작가님들이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2: 네.
0: 편집과 후반 작업은 또 이탈리아 스튜디오와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저는 이 트레일러를 본 적이 있거든요.
0: 아,
2: 정말 멋지고 예. 또 이제 노래도 함께 해서 예. 되게 무브먼트가 조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beautiful, beautiful indeed.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또 도전이 작가님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So he shares that he is currently focusing on promotional activities for 피란소녀 which has and was published last year and has been receiving a wonderful response. And he is also preparing for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a new book coming out next month. And this is actually compiles around 90 black comedy cartoons together. And additionally, he reveals that earlier this year, he participated in creating the opening trailer for the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in Italy. This project featured the Venice of Florence filming a movie alongside webtoon characters from Busan. He handled the overall planning and storyboarding as well, while talented webtoon artist from Busan beautifully executed the original artwork. He reflects on this as a deeply meaningful experience collaborating with an Italian studio. Well, many people remember you primarily as a webtoon artist. However, this time you are meeting readers through a picture book. So I am curious about what prompted you to begin working on picture books.
2: 작가님을 웹툰 작가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엔 그림책으로 또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어떤 계기로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러니까 그림책은 제가 예전부터 꼭 도전하고 싶은 그런 장르였거든요.
2: 네. 네.
0: 작년쯤에 제가 제주도의 코리아 콘텐츠 랩에서 기획했던 뭐 스토리 원정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에 제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동화 작가님이 쓴 비행기 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 네.
0: 그 상상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 작품에 이제 그림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작가님이 뭐 자기는 그림 그릴 사람이 없다. 작가님 좀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그 작업을 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좀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어떤 소중한 경험 때문에 이번엔 제가 단독으로 이제 글그림 다 해서 물론 글이 없는 작품이지만 네. 이야기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책을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근데 뭐 만화가의 그림책이라고 선입견 없이 봐주시는 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요즘 참 기쁩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picture books were a genre he had always wanted to challenge himself with. About 2 years ago, he participated in a project called the Story Expedition hosted by the Jeju Contents Korea Lab. There, he read a highly imaginative story titled 비행기 똥.

0: Written by a children's book author, and became just really captivated by the charm of picture books while participating as the illustrator. And thanks to that invaluable experience, he was able to present a complete picture book of his own this time, writing the script and drawing the illustrations entirely by himself. He adds that he is very happy lately because readers have embraced his work warmly without any prejudice against a manhwa or webtoon artist creating a picture book.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author Nam Jong-hoon here in the studio. Now, hearing your story makes me very curious about the picture book, Piran Sonyeo, and you can see a little bit of the pictures in the background.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it?
1: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림책 피란 소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도 다 피란 소녀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 피란 소녀는 이게 빨간 목도리에 담긴 약속 그리고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거든요.
0: 네. 예,
2: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그리움으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 그 이상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고요. 또 이제 부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네.
2: 예,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서 한 4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네.
2: 그 작업은 점점 잊혀져가는 피란 수도 부산의 풍경과 그곳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시대를 견뎌낸 이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되살리는 과정이었고요. 작품 속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희망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역사적 교훈도 담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4년이란 이 시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쌓아 올렸다는 이 말에서 작품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So he describes Piran Sonyeo as a story about a promise embedded in a red scarf, as you can see, and a family reunited across time, capturing the memories and longings of countless people who lost their families and homes due to a war. And the book actually took 4 years to complete. The process he describes as reviving panel by panel through illustrations, the fading landscapes of provisional capital Busan, the lives of people who survived there, and the voices of those who endured that era as well. And he explains that the book contains not only the longing, waiting, and hope for a reunion, but also a historical lesson that we must never forget. Well, it is also a work deeply connected to the history of Busan. So could you share what led you to choose refuge as your core subject matter? 예, 부산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피란이란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예, 뭐 처음부터 큰 사명감으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0: 네.
2: 그때 저 뭐 원도심 다큐멘터리 작업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 추억이 깊던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이나 40계단 일대를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가 됐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그 길들이 그 전부 피란의 역사를 다 품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시로 먼저 시작해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 주인공 금순이의 서사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0: 네.
2: 취재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아미동 미성마을이나 우암동 소망마을에 가서 보면 그 옛 모습의 형태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 네.
2: 길이라든지 뭐 그때 만들어졌던 뭐 판잣집인데 지금은 이제 세멘트로 바뀌었지만 그 위치가 비슷하게 또 남아있는 형태가 있고 특히 또 골목길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신 그 어르신들이 아 내가 어릴 때 뭐 여기 뭐 이랬다 뭐 불이 많이 났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생한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셔서 이야기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됐죠. 그런 구술 기록과 기록이 막 쌓이면서 그림책의 장면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도 더 이렇게 만들어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did not start the project with a massive sense of duty, but while participating in a documentary project about the old downtown area, he found himself re-examining these Bosudong Book Street and the 40 Steps area, places filled with his own memories, but also realized that the streets he used to walk past mindlessly all held the history of refuge. And the project

0: initially began as an exhibition that ran for about 4 years, and as a narrative of the main character Kum Sun-hee, built up layer by layer, it naturally expanded into a picture book. And he emphasizes that he draws his greatest inspiration directly from the field, noting that places like the Ami Tombstone Village and the Somak Village as well still preserve much of their historical appearance. In particular, the vivid first-hand accounts shared by local elderly residents he met in the alleyways, recounting what the areas were like during their childhoods, provided a lot of help. And these records and oral records and memories accumulated to fill in the fine details of each scene in the book. Beautiful. Now, then, could you introduce the scene you love the most from this picture book? 이 그림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0: 네.
1: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된 금순이가 40계단의 그 아코디언 그를 키는 그 동상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동상에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묶어주었던 그 빨간 목도리를 그 동상한테 묶어주는 그런 장면인 둘러주는 그런 장면인데,
0: 네.
1: 제가 평소 40계단의 그 아코디언 동상을 보면서 저 동상은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혹시 금순이 아빠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그 그림책의 첫 출발점이 이제 되었고요.
0: 네.
1: 작업을 하는 내내 금순이와 아버지의 이별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저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물론 제가 그린 작품이지만
0: 네.
1: 그래서 상상 속에서라도 이 두 사람이 꼭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실제인지 아니면 오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독자들한테 해석에 맡기고요. 이게 말이 없는 그림책이라서 해석은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0: 네.
1: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고 실제로 많은 독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눈물도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애착이 갑니다.
0: 그렇군요. 네. 벌써 저도 책장을 좀 넘겨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So he chooses the very last scene where Kum Sun-hee, who has become an elderly woman over time, stands before the accordion statue at the 40 steps and wraps a red scarf around it, the very scarf her father had tied for her during her childhood. And you can see some of those photos of that scene. And he explains that he used to look at that accordion statue and imagine what if that statue were actually Kum Sun-hee's father. And thus, the single thought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entire book. And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he felt deep heartache actually for and over the painful separation between Kum Sun-hee and her father, which made him desperate to reunite them, at least within his imagination. And he notes that he deliberately left it up to the readers to interpret whether this meeting is real or an illusion born of just long-held yearning. And for him, however, that specific scene represents the moment of hope he wanted to convey most through his work. And he mentions that many readers have deeply emphasized and wept actually during that part. So then, what does the task of recording the history of Busan mean to you personally?
2: 이렇게 부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그 나를 기록하는 의미, 그러니까 그 기류에 서 있는 나를 기록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부산 원도심의 이제 피란 현장을 취재하고 이제 그림으로 옮기다 보니까 결국 그 수많은 기류에 제가 또 이렇게 서 있는 걸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가 또 어린 시절 추억이 또 학창 시절의 기억도 있고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기류에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장소들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피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온 어떤 시간을 되돌아보고 기록하는 어떤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이 현재의 제 자신을 깊이 한번 이야기에 대한 그런 작업이지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네. 이 역사라는 게 거창한 사건만이 아니라 결국 네. 그 시간에 지내온 이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So he refines and defines it as the meaning of recording himself standing.

0: on those very streets as he researched and illustrated the actual historical refuge sites in the old downtown of Busan. He realized that he was ultimately standing on those very same alleys and paths. And those spaces are not merely sites where history remains. They are places thoroughly imbued with his own childhood memories and school day recollections. And therefore, the process was simultaneously an act of documenting the stories of refugees and a journey of looking back at his own lived time. And he reflects that while he thought he was looking into the past, he ultimately came to understand his present self much more deeply through this work.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uthor Nam Jong-hoon. He has his picture book, Piran Sonyeo, and was selected for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s Most Joyful Book in Korea. Well, I want to ask, when you are working on a project, what is the most important creative philosophy you hold on to?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 철학은 무엇일까요?
1: 네, 저는 이제 작품 할 때 그 유머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넣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어떤 작품을 하든지 꼭 넣어야 된다.
0: 네.
1: 예. 아무리 이제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라도 분명히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진지한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웃음.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인다고 또 보거든요. 진짜 네.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유머가 섞여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0: 네.
1: 또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또 가까이서 보면은 그게 희극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유머를 좀 다루려고 해요. 이번 피란 소녀에서도 자세히 보면 저 나름대로는 유머를 살짝 숨겨둔 곳이 있는데 그 독자들이 찾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과 피란의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웃고 또 사랑하고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요. 결국은 그 비극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힘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작은 유머가 제 작품에 또 작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I love that. So he considers humor to be the most vital element in any piece of work, making it a point to deliberately weave it in rather than just adding a small touch. He believes that no matter how sad or heavy a story may be, there are always moments where people can smile. While works of pure seriousness can certainly be excellent, he feels that a tiny smile blossoming amidst sorrow moves people's hearts for a much longer time. And he knows that if readers closely look at Piran Sonyeo as well, they will find his unique humor hidden in various spots. And ultimately, he regards the strength to keep a smile even in the face of tragedy and the small humor that helps one endure tough times as a core philosophy driving his creations. Well, are there any new projects or challenges you're currently planning or looking forward to tackle next?
2: 그럼 앞으로 새롭게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제가 연재했던 웹툰 마스코 마스코라는 그 작품이 20년 전에 연재했던 웹툰 작품이 있는데 네. 거기 캐릭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AI, 보추얼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 제가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언의 발견 그 카툰집을 출간 준비하면서 이제 쇼폼 AI 애니메이션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좀 확장하는 프로젝트 또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작품은 이제 시험삼아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기도 했는데 별로 네. 성적은 좋지 않아요. 구독자 99명, 네. 한 명 남았습니다. 100명까지.
2: 네. 네.
1: 아나운서님이
2: 100명. 네, 네.
1: 100명 해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함께 온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 그러니까 그 기술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목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뭐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다만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작가에 대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이 진정성 담긴 손길까지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ChatGPT한테

0: 물어봤어요. 그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어, 네. 하니까 작가의 시각은 자기가 못한다고 어,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저는 AI는 창작을 대신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에 가깝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호기심과 재미를 좀 나침반 삼아서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 나가고 싶습니다.
1: 네, 작가님 네.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을 네. 놀라게 해주실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So he is currently planning and producing an AI virtual idol music video using characters from his previously serialized webtoon Masko Masko. Also, while preparing for the publication of his cartoon 명언의 발견, he is working on a project to expand its content by developing into short form AI animation. He acknowledges that. AI technology. It's a major topic of discussion today, and he believes it's important to maintain an open eye, an open mind, and utilize new tools as they appear. But he firmly believes that no matter how much technology advances, AI can never replace authors' unique experiences, emotions, and their personal touch a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또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네. 하나도 안 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창작자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네. 있어서 그 시간들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작품도 그렇고 또 인터뷰도 끝나면 또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네. 하시고 늘 아쉬움이 남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다들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웹툰과 그림책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Today, being his second interview on our show, he expresses his sincere gratitude. And he said, because creators spend a lot of time working entirely alone, he admits that it can sometimes feel like talking to a wall, but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readers through the broadcast and introducing his ongoing projects made the experience more meaningful.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은 그리운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0: 예,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움과 그림은 다 긁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종이에 긁으면 그게 그림이 되고 마음에 긁으면 그리움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늘 그리운 것을 그려왔던 것 같고 뭐 사라져가는 부산의 골목과 계단, 뭐 풍경, 그리고 오래된 추억이 담긴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제 작품 속에도 담아왔던 것 같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뭐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제 작품 속 이야기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렸던 그림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1: 그리움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말이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for him, he loves just kind of realizing that he is constantly spending his time drawing the very things he longs for. So capturing the alleyways and steps and ancient landscapes, right? And memory-filled spaces of Busan within his work. And if the pictures he created ca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omeone else's to look back on their own precious memories, that alone would make him incredibly happy as an author. And that's going to do it with today's The Interview with author Nam Jong-hoon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서 남정훈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Owl City with Beautiful Mystery.

0: SAT was held last week, and one essay question on the language, national language test, apparently sparked significant controversy on social media.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at.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국어 논술 문제 하나가 SNS에서 큰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120만 명 이상이 응시한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첫날 국어 시험의 2점짜리 논술 문제가 시험 직후부터 SNS에서 폭발적인 토론을 일으켰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미국에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이 있어 세상을 바꾼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 베트남의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0자 분량의 논술로 답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June 11th and 12th, the Vietnamese high school graduation exam was held for 2 days with over 1.2 million applicants taking it. Right after the exam, a two-point essay question on the first day's national language test triggered an explosive debate on social media. And the question was as follows. The United States has figures like Steve Jobs, Mark Zuckerberg, and Elon Musk who achieve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changed the worl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th, answer in a 200-character essay on how a Steve Jobs of Vietnam can be created. Now, is it typical for Vietnamese exams to reference foreign figures like Steve Jobs? 그런데 베트남에선 시험 문제 스티브 잡스 같은 해외 인물이 등장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가 시험 직후 진행한 8천여 명 참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이 수험생에게 낯선 문제라고 대답했고 이 흥미롭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이 댓글창에도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대학에 가려는 학생에게 잡스가 되라고 묻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1,300건 이상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잡스는 2011년 사망했고 올해 응시자인 2008년생들에게는 먼 인물이라는 의견, 또 왜 베트남의 인재가 아닌 외국인을 모범으로 삼느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 학생들의 경우 스티브 잡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0: 그렇군요. So in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by Vietnamese media outlet VN Express right after the exam with around 8,000 participants, 58% answered that it was an unfamiliar question to examinees, while only 13% responded that it was interesting. Criticisms flooded the comment section. The most upvoted comments are interesting. The point that Jobs is a college dropout, so does it make sense to ask students who want to enter university to become like Jobs? And that gained empathy with more than 1,300 clicks. And there were also many opinions stating that Jobs passed away in 2011, making him a distant figure to the examinees who were born in 2008. And criticisms also asking why set a foreigner as a role model instead of a Vietnamese talent. And also other issues were also raised, noting that students in mountainous regions might not know who he is at all. Well, what has been the official response from Vietnam's Ministry of Education? 그럼 베트남 교육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핵심은 변별력을 위한 의도된 출제라는 것인데요. 이 베트남의 스티브 잡스란 표현이 따옴표로 웃긴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 잡스 개인의 정보를 외울 필요 없이 의미만 파악하면 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만 이 해명에도 인터넷상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내걸고 이 AI,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인재 양성 성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흐름과 이 정작 자국 사람이 아닌 미국 빅테크 창업자를 모범으로 제시한 출제 사이의 간극이 더 큰 논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I see. So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12th, the Vice Minister of Education actually stepped forward to explain that the core message is that it was an intentional question designed for differentiation. However, despite the explanation, criticism on social media has not subsid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Vietnam.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네,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0: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ongsang.
1: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versus You Two, Mysterious Ways. Oh, good song, Isaeyong-nim. Oh, very good song. And also, 그냥 부산 로라이시죠? 부산 로라? 맞아요. 부산 로라 맞아요. 근데 스코부, so people call me 스코부 아줌마 or 스콧 아줌마 or 스코티시 부산 아줌마. I like it. Whatever. Whatever you want. 그냥 로라. 로라 맞아요. 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Okay, so today we are asking you text topic. 여러분, 오늘의 text topic은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소통은 아니고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분이 뭐라고 하고 싶은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그냥 텔레파시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됐어.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우리한테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라이브스트림 우리 신청곡을 다 모아서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So we are gathering all of your information. Not just your personal information, well, not at all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you are most connected with for communication. So the person who you just look at across the room and you both are like, you both know, you just know. It's like telepathy. Who is that? Who are they to you? And why is your relationship like that?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s. We'll make a playlist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nd one person will win a prize today. Sharp 9050 #9050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됐다. 됐습니다. Lisa Young-nim, thanks, Laura. Wel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Yes, for 3 days, Yurian, last week, Wednesday, Thursday, Friday, was here. So, 고맙습니다, Yurian. Yurian, 진짜 재밌어요. 근데, Yurian, 영어 이름 뭐지? Lian?
1: Jennifer.
0: Jennifer? No, Lian 아니에요. Lian. Jennifer? Lian is Korean name, Yurian? Oh. Okay, let's call her live. It's, no, let's not do that. Okay, so send me your messages. I'm going to play you a song. This is Short Hair by Hogak and Jung Eun-ji. I'll be back with Busan Monday Gurubu.

0: Yes,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ey Groove with TJ Neame. Now, this is the segment where we meet TJ every single Monday and we turn our Busan-based artist, TJ Jo Tae-jun,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find some essential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enjoy those performances every wee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2: 아, 너무 잘 보냈습니다.
0: Good. Yeah. Yeah. We've so changed good. The format a little bit. 우리는 이 세그먼트 포맷이 좀 바뀌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노래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땡큐. 우리는 지금부터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듬듬듬듬듬듬듬. That was very cute. 너무 귀엽다. 그 노래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돼요?
1: I will.
0: I will.
1: Yeah, by Beatles.
0: 아, yeah. I will by the Beatles. Yeah. 너무 좋았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오. 예.
0: 너무 좋다. 아, 근데 네네. 노래 부를 때 역시 한국 노래 할 때 한국 사람이라서 쉬워요. So when you sing songs in Korean,

0: easy because you're Korean. 근데 영어 노래 가사 뭐 영어 노래 부를 때 가사 좀 어렵진 않아요? Isn't it hard to do the English songs?
1: 맞아요. 그 가사 외우는 게 되게 좀 힘들긴 한데. 네. 근데 그 노래가 좋아서 오히려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입에 이거 있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어떻든 소리가 들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그 노래를 외울 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좀 의미를 좀 담아서 부르는 것들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영어 노래가 또 부르기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한국 노래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비틀즈 좋아하는 뮤지션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아, 이 노래가 듣기에는 이랬는데 또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0: 너무 신기하다. Because you're a songwriter and a singer and a composer and everything. So you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it. So when I have to, for example, when I have to read a script or when I have to sing a song, the more I sing it, 예를 들면 제가 노래방 갈 때 가수 이름이 뭐지? 존니.
1: 존니. 아 예.
0: 존니. So 아, 이제 조...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1: 네네.
0: 맞아요.
1: 오.
0: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1: 오.
0: 근데 제가 그 가사만 보고 부르면 이상하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 노래 메시지를 알아야 돼.
1: 예,
0: 그리고
1: 맞아요.
0: 그분 그 가사 아 가수 부르는 게도 잘 봐야 되고 어떤
1: 맞아요.
0: 감정이 있는지 뭐 그냥 가사 따라가면 영혼이 없을 수도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특히 팝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고
0: 그러니까.
1: 그 가수가 부른 좋은 느낌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알아야 좀 더 그 무대에서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So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we don't read. So when we sing in songs of a different language, whether I'm in the 노래방 singing Korean songs or whether TJ Shi is singing songs in English,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reading the words. It's about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song, the emotion of the song. And you don't learn the song line by line. You learn it as a whole and you learn the message of it rather than just the words that are there. 아, 그러면은 그 you've got to learn. I mean, you've got to use a lot of English because a lot of your audience are international, and your band has foreign members as well. S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learn or you want to practice today? 네, 외국인 뭐 관광객도 많고 네. 아니면 뭐 밴드 멤버도
1: 맞아요, 맞아요.
0: 외국인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혹시 뭐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노래 배울 때도 뭐 부를 때도 그래서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1: 오늘은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혹시 시간 되면 아니면 혹시 괜찮으면 뭐 내일 볼까? 내일 보고 연습할까? 이건데 그 뒤에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혹시 시간 되면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내일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일 혹시 뭐 괜찮으면 아니면
0: 근데 나한테 배우면 안 돼요. 나 요새는 진짜 콩글리시만 하는데. 난 영어 못하지 요새.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1: 네,
0: 하나도.
1: 네.
0: 영어 노래 부를 때.
1: 노래 부를 때.
0: 가사 중에 어려웠던 가사 아니면 발음하기 뭐 진짜
1: 맞아요.
0: 힘든 거. 오늘
1: 네.
0: 예를 들면 오늘
1: 맞아요.
0: I Will by the Beatles 했잖아요.
1: 저는 항상 그 영어 노래를 부를 때 그 부분을 그 발음을 F 발음이랑 P 발음
0: 아.
1: 그거가 아직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적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오케이. F 발음과 P 발음 그리고 R 발음과 L 발음이 조금 그 바꿔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조금 멋이 없달까? 집중력이 떨어진달까? 뭐 그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한국 친구들한테 좀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은 쓴다고 쓰는데
0: 네.
1: 가끔 놓칠 때가 있어서
0: 놓치면 되지 뭐. 놓치면 안 돼요, 네, 박 PD. 박 PD 놓치면 뭐, 되지 뭐.
1: 놓쳐도 뭐. 뭐 때리는 건 아니니까.
0: 아,
1: 그래도
0: 맞아. 아 근데 so basically like there's a lot of times where the P and the F because in Korea P and F in Korean is the same letter. So pishi would be fish, for example, right? Or you would say love you when we're apart. You might say love you when we're afart. And don't say afart because that's 방귀. 방구. Oh my gosh. 그래서 P and F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R and L in Korea is different. In English, it's R and L is different, but in Korea, it's the same letter, right? So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be confused about. 아, 근데 발음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로 I 소리.
1: I
0: 소리.
1: I 소리.
0: Will 아니에요. Will.
1: Will.
0: Will. Oh, perfect. Will.
1: Will.
0: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1: 아.
0: W-I-L-L 말하는 게 will. 왜냐하면요. 한국어로 I 소리는 E.
1: E잖아요. 예, 예.
0: 근데 영어는 I 소리는 E.
1: E.
0: I will.
1: I will.
0: Will. 아, 맞아요.
1: Okay.
0: 오, 그 웃긴 게 진짜 스코틀랜드 발음이 났다.
1: 아, 진짜. I will.
0: 아, 와, 또 진짜 스코틀랜드. I will.
1: I will.
0: I will. I will. I will. 근데 왜냐면 제가 영어 노래 부를 때 진짜 가사 따라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Something broke.
1: Something
0: broke 이라는데 something broke.
1: 아.
0: 진짜 블루블. 그래서 그것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그래서 이게 진짜 단어 아닌 것 같지만 소리만 괜찮으면 돼요.
1: 근데 느낌이 그러면 어쨌든 그 흐름상 의미는 전달되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Okay, so. 무조건 love you when we're apart. P 소리는 중요합니다.
1: Yeah.
0: Fart no. 빵구 no.
1: Fart 아니고 part.
0: 맞습니다. 그리고 I will.
1: I will.
0: I will.
1: I will.
0: No. W-E-E-L. Will. 근데 will.
1: I will.
0: Oh.
1: Will.
0: Will.
1: I will.
0: Perfect.
1: Ah, thank you.
0: Really perfect. Yeah. Oh, good.
1: I will.
0: 아, 그리고 you wanted to say like things where you're speaking with your foreign band members and you would say like 내일 3시에 보자 아니면 내일 3시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있을까 뭐 등등. You could say things like okay, 연습하다. 내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다 practice.
1: Practice.
0: Or play.
1: Play.
0: Yeah. You could say 만나다. So meet is 만나다.
1: 만나다.
0: 예를 들면 if you're like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내일 밥을 먹는 거 어때요? 내일 연습하는 거 어때요? So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1: How about?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0: 아니면 do you have time tomorrow?
1: Do you have
0: 내일
1: time
0: 시간
1: tomorrow?
0: 있어요?
1: 와.
0: 내일 만나서 시간 있어요? 어. Can we meet? Do you have time tomorrow?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멤버라서 그냥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다시 하자.
1: 어허.
0: 어.
1: 뭐
0: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1: Let's practice.
0: Let's practice.
1: Let's practice tomorrow.
0: Perfect.
1: Oh.
0: Yeah.
1: Nice.
0: Do you have time tomorrow?
1: Do you have time tomorrow?
0: Let's practice tomorrow.
1: Let's practice tomorrow.
0: How about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Oh, good.
1: Oh, yeah. Oh.
0: 와.
1: 아, 쉽다. 이렇게 배우면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0: 맞아요. 진짜 자꾸 써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1: 네. 어.
0: 근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그리고
1: How about tomorrow?
0: 문장으로 하시면 뭐 괜찮은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How about tomorrow? Practice? Do you have time? 이렇게 짧게 하면
1: yeah.
0: 아주 편안하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okay, 예. 연습해 볼까요?
1: 예. Yep.
0: TJ 씨.
1: 예.
0: Yep. What's your plan for rehearsal or practice this week?
1: Oh, this week?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I think I'm okay from 3 o'clock. Do you have time?
1: Yeah, I'm 3 o'clock. I have a time.
0: Okay.
1: Yeah.
0: Perfect.
1: Let's practice. Tomorrow, at 3 o'clock.
0: Perfect. Yeah. Oh, 잘한다.
1: 쉽다.
0: 쉽지.
1: Thank you.
0: 너무 좋아요. So you can just do that. So for example,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So how would I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1: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 5 o'clock?
0: Perfect.
1: It's okay.
0: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1: How about meeting? How about meeting 5 o'clock?
0: Yeah.
1: Yeah.
0: 근데 중요한 거는
1: How about
0: 뭐 문법은 틀려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yeah.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How about meeting tomorrow at 5 o'clock? 아니면 How about meet tomorrow 5 o'clock? 뭐 okay, no
1: yeah.
0: problem.
1: Yeah.
0: Okay, ready?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In English.
1: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0: 예,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1: Yeah.
0: 영어로.
1: Yes. Let's meet 3 o'clock and practice.
0: Perfect! 와!
1: Yeah.
0: So good! Okay, TJ 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까지 있어요. Yeah. R, L.
1: Yeah.
0: 그래서 그냥 르 항상 으 하면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을도 으도 필요 없고 그냥 러라 아, 진짜 한국 스타일이야.
1: 러라
0: 자, PF 중요한
1: PF,
0: 거는 yeah. apart 맞아요. Apart, no,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마지막, I will, no, I
1: will.
0: Will.
1: 와,
0: 진짜 스코틀랜드 yeah. 발음 장난 아닙니다, TJ 씨. Yeah. 자,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for us?
1: Yeah.
0: Are you ready?
1: Last song is 남쪽 그 섬.
0: Oh. Yeah.

0: 영어 노래보다 훨씬 편하시죠?
1: 예, 그러니까 편하죠.
0: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좀 배워봅시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Yep. Okay,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This is I Like You by 최성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3: 다니엘이 여기서 살 엄청 뺐다 하더만. 와, 헬스장 진짜 크고 좋네.
4: Hello, how are you today? Is this your first time at our gym?
3: 오, 짐? 아, 짐은 없는데 여기서 옷 빌려서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No gym today.
4: Okay. But since you've come to the hardcore gym today, you must work hard from now on, okay?
3: 아, 뭐 대충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라 뭐 이 얘긴가 보네. 예스.
4: All right then. I'll make your workout schedule for today. Look over there. See that treadmill?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3: 트레밀? 아, 식단 말하는 건가? 밀이 영어로 식사라는 말이잖아. 뭘 먹고 오라 이 말인가? 트레밀?
4: Yes, that's right. The treadmill. You can start with the treadmill.
3: 오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와서 좀 출출하기는 한데 여기는 그 밀을 일단 먹고 와야겠네. 뭐 얼마나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밥을 먹고 오라 너.
4: So, are you ready to run on the treadmill now?
3: 아, 네네. 잠깐만요. 나가서 사오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배달앱으로 시켜야겠다. I'm ready.
4: Wait, what are you doing? Why aren't you on the treadmill yet?
3: 진짜 트레이너 쌤 성격 진짜 급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배달 시켰으니까 일단 음식 오면 먹고 시작할게요. 휴게실로 먼저 가 있을게요.
4: Wait, where are you going? I said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first.
5: 오늘 배워볼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영어로 뭐랄 거야?
4: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5: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오늘은 헬스장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클럽은 영어로는 gym,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라고 할 때는 workout이라고 하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4: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欢迎来到2026年6月15号星期一，由 BFM 90.5釜山英语放送、釜山英文广播为你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现在呢还没有到盛夏，但最近呢查看天气预报的时候呢，常常能看到紫外线指数较高的提醒。随着夏天一步一步临近，越来越强烈的阳光和紫外线也开始对我们的身体呢产生一定的影响。比如皮肤呢在阳光照射之后呢会出现的发痒、发红等症状的日光过敏，还有像色斑啊、雀斑啊、皮肤老化呀等等啊一系列的问题，严重时呢甚至可能引发呢皮肤疾病。长时间暴露在阳光下、烈日下，还会增加脱水、中暑等高温相关疾病的风险。那么，如何才能够健康的度过夏天呢？做好防晒啊，是最简单也是最行之有效的方法。出门之前呢，记得涂抹防晒霜，戴上帽子，或者是呢，随手带上遮阳伞。紫外线最强的午后时段哈，也尽量减少呢长时间的户外活动。希望呢大家都能够呢做好防护，来迎接一个呢健康又愉快的夏日。好，也让我们进入今晚的第一首歌曲呢，来自 HiKey 的《Yolam Yoda》。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3: Hello,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 AI 없이 하루 보내는 거 가능하세요? 만약 내일부터 채찍이나 AI가 싹 사라진다면, 오, 이거 일할 수 있을까?
4: Honestly, I can't imagine life without it. You know, AI helps us write emails, summarize documents, and even manage our schedules. It's becoming a must-have at work.
3: AI가 일을 줄여주는데도 사람들은 더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 궁금하다면은 채널 고정!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도와줘민 선배! Hello, hello, 여러분들! 주말에 고생하고 목이 가보니라! 월요일의 스타 북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angel. 보이나? 날개 보이나?
3: 민선비 너무 떨치해요.
4: 다시. Your everyday angel. 시민수이고요. Welcome to All-Star
3: English!
4: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happy, happy Monday.
3: 민선비.
4: 네.
3: Happy, happy Monday가 약간 덜치덜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괜찮아요, 이거? 아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4: 네.
3: 이게 무슨 비주얼 충격이야.
4: 맞아요. 일단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북이. 그쵸?
3: 아니, 지금 시키면 다 하긴 하는데.
4: 네.
3: 이게 약간 그러잖아요. 그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4: 네. 이것도 아무도 다시.
3: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4: 이거 우리 올스타의 요즘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3: 아, 진짜?
4: 네. 뭐라고요? 수요 없는 공급?
3: 수요 없는 공급.
4: 네. Supply without demand.
3: Supply without demand.
4: 네. 근데 마음속에는
3: 원하는 사람 없다.
4: 마음속에는 너무 demand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Right? We know you demand it. Deep
3: 민정이,
4: down in your heart.
3: 민정이 조심해야 돼요.
4: 왜요?
3: 이런 거 요즘에 잘못하잖아.
4: 네.
3: 그 딱히 캡처당해가지고.
4: 그쵸.
3: 밈으로 쓰인다고. 이제 이거
4: 이제 우리 한번 우리 밈으로 한번 터져 볼까요, 북이?
3: 민섭이.
4: 네.
3: 제가 AI 얘기했잖아요.
4: 네.
3: 그 이 지금 민섭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민섭이 얼굴 갖다 붙여서 밈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
4: 미안한데 나 지금 머리카락 지금 뭐 입안에 들어갔어. 잠깐만.
3: 민섭이. 그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4: 아니 지금 입안. 아.
3: 뭐야, 네. 민섭이.
4: 네.
3: 지금 치실 대신 쓰신 거예요.
4: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너튜브로 들어와야 됩니다.
3: 아, 그럼.
4: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3: 그러니까.
4: 네.
3: 진짜. For you.
4: For you.
3: 아, 어떡해.
4: 왜냐면 우린 네가 좋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3: 자. 미쳐버리기 싶으면 어떡해 진짜.
4: Now, a recent global survey showed that over 80% of workers think that AI skills are crucial when it comes to career growth. But more than half of them are actually paying for those AI tool subscriptions out of their own pockets because, well, companies don't support them. 직장에서 10명 중 8명 이상 AI를 쓰고 있는데요.
3: 오.
4: 네, 구독료를 개인 돈으로 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3: 아, 업무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대단하다. 근데 민섭이 이게 좋은 건
4: 네.
3: 이 AI가 실제로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더 피곤하게 느끼는 이유 먼저 혹시 뭔지 아세요?
4: 뭐지?
3: 민섭이 잘 생각해봐요. 일을 이렇게 AI 해가지고 일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시간 단축도 있어. 비는 시간이 생기겠죠.
4: 그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3: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4: 아,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일? 뭔데요? What's that?
3: 아, 미국에서는 봇시팅이라는 말까지 나왔대요.
4: 잠깐 뭐라고요?
3: 봇시팅.
4: 봇시팅. 아, 봇시팅.
3: 네, 뭐 그게 그거지. 봇시팅.
4: 봇시팅. 베이비시팅도 아니고 봇시팅? What's
3: 맞아,
4: that?
3: 맞아.
4: 그건 뭐예요? 그건 처음 들어봐요.
3: 이게 AI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토도 하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류를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다시 또 질문하고 또 맞아, 확인하고 맞아. 또 검토하고 다시 또 질문하고 검토하고

0: way, some workers are now managing AI instead of people.
1: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에서는 성공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승진하고 뭐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내 삶도 챙기는 것.
0: Now that makes sense, right? Well, Boogie, speaking of AI, then what kind of AI would you, would I guess help you the most right now? 그럼 Boogie에게는 가장 필요한 AI는 어떤 AI인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민 선배, 내가 부산시를 대표하는 소통 캐릭터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밈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컨텐츠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0: 그렇죠.
1: 그래서 이 Boogie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 Boogie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분명히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1: 아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아세요?
0: 네,
1: 타이핑하는 하루 종일 그래요.
0: 아, 부기용 뭐 키보드 그런 거 없어요?
1: 아, 아니면 민 선배, 네. 요즘 AI는 그거 알죠? 그 말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0: 네.
1: 말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
0: 아, 그걸 영어 speech to text라고 하잖아요.
1: Speech to text.
0: Speech
1: 맞아.
0: Text. 네.
1: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0: 잠깐 뭐라고 다시 speech to text.
1: Speech to text.
0: 침 뱉는 거 말고 speech to text.
1: 이상해. 뭔가 점점 축축해지는 기분이긴 한데 speech to text.
0: 맞습니다. 어. 네. 아, 그래서 요즘 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AI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AI가 우리 직장을 다 갖고 간다. AI is taking all of our jobs. 이런 걱정을 했는데 but I guess there's a new job because of AI.
1: 맞아.
0: 맞지. 뭐,
1: 그런 거 보니 그리고 민 선배.
0: 네.
1: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0: 뭐요?
1: 제가 살쪄서 못 날잖아요.
0: 아, 그렇죠.
1: 에이, 잠깐만. 타임. 방금 누가 너무 빠르게 응이라고 대답을 했어.
0: 우리 부장님이었어.
1: 부장님은 그럴 수 있지. 민은 넣을 거예요. 자.
0: 근데 아까 뭐라고요?
1: 아, 제가 살지도 못 날잖아요. 하지만 AI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럼 그래, 그럼요.
0: 근데 북이 AI에선 살 순 없잖아요.
1: 여러분들 현실을 지키세요. 빠져나오세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0: 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bot sitting 소개했잖아요.
1: Bot sitting.
0: 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bot sitting? 나 그 처음 들어보는데.
1: 어?
0: 야,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본데. 신박한데. 그럼 이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신박한데?
0: 네.
1: 신박한데?
0: 일단 뭐 처음이야. 나 듣는 거 그런 거.
1: 어, 처음이야?
0: 네.
1: First time.
0: First time.
1: First time surprise.
0: First time surprise. 그건 자기 기분을 그렇죠,
1: 아,
0: 그렇게 그래. 표현하는 거죠.
1: 처음이야 놀랬어.
0: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That's a new one for me.
1: That's a new one for me.
0: 그거는 나한테 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at's a new one for me. Or 어, 처음 들어보는데
1: 어?
0: I've never heard that before.
1: 아, I never heard that before.
0: 맞아요. 오, 그리고 신기한데? That's interesting.
1: 오, that's interesting.
0: 그렇죠. That's interesting. 이런 건 진짜 이게 대화가 좀 이어가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1: 지금 민섭이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that's interesting face in here.
0: Interesting보다 아마 다른 기분이 올 겁니다, 여러분.
1: 네, 약간 뭐 무섭다는 뭐라고? Scary라고 해야 되나?
0: Scary.
1: 기괴하다.
0: Scary. 기괴하다?
1: 기괴하다.
0: 기괴하다. 좀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뭔가 약간
0: 네.
1: 막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0: 네.
1: 당하기 싫기도 하고
0: 어.
1: 뭔가 찝찝하고
0: 어.
1: 그런 것들이 섞인 기분?
0: 기분 나쁜데?
1: 어,
0: 안 가르쳐줘.
1: 왜 알려줘.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대박인데? 신박한데? That's wild.
1: 오, that's wild.
0: That's wild. 와,
1: that's wild.
0: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That's wild. 네. What will AI think of next? Right? What will AI think of next? All right, 여러분, Boogie's in the house. It's Monday.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Get up. AI는 한국어로는 인공지능이란 뜻인데요. 다음 중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 So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Question: What can an AI robot do?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Sleep in a bed. B. Eat delicious food. C. Learn from data or data. Or D. Grow like a plant. Data 아니고 data. 네. 자, What can an AI robot do? 이 네 개 중에 원래 AI 로봇의 뭐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What's AI robot's job, right? A. Sleep in a bed.
1: 음?
0: B. Eat delicious food.
1: 음?
0: C. Learn from data. Or D. Grow like a plant. 이 네 개 중에 세 개는 부기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는 AI 로봇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 그게 무슨 말이야?
0: 자,

0: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채스로도 정답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내주세요.
0: Alright, let's ge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 네, 신종.
0: 그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1: 왜요?
0: 저만 비정상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정상이네요.
1: 오늘 왜
0: 굉장히 다행입니다.
2: 네. 아니, 같이
1: 아니지.
2: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야, 오늘?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이야, 양창.
0: 아,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근데 뭐 이번 조금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분장이요?
0: 이걸 통해서요.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2: 나 이렇게 학교 갔는데 오늘.
1: 오, 요즘에 어떻게 용케 안 잡히고 영광이 오셨네요.
2: 교실 들어가면서
1: 약간
2: 네가 좋아.
1: 그리고 몰랐는데 작전할 것 같지.
2: 너무 예뻐서 좋아.
0: 자자자자자자. 이제 날씨를 해야 됩니다. 날씨를.
1: 날씨 좋아.
0: 나나 자자자. 날씨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mid June이에요.
1: Mid June.
2: 너무 더워서 좋아.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7월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그 뜻은 summer is on the way. 더워지겠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날씨를 보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그래도 꽤 선선한 편이지만 하지만 문제는 the middle of the day, 대낮이잖아요.
1: 맞아.
0: 오늘 어땠어요?
1: 뭐라고요?
0: 오늘 대낮의 날씨 어땠어요?
1: 어땠냐고요? 저는 제가 주말 내내 고생해가지고 오늘 자다가 와가지고
0: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네네. 어땠어요 오늘?
1: 더웠어.
0: 날씨? 더웠나요?
2: 계속 물어보고 있는. Are you still asking that question?
1: 아니 근데 며칠 내내 더운데 무슨 오늘만 더웠냐?
0: 네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낮은 조금 많이 더웠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더웠죠.
0: 네. 내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very similar to today. 내일은 최저 20도, 최고 30도로 오늘과 very similar 하겠고요. 하늘은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clear skies ahead. 굉장히 중요한 게요. 대낮이 더워지다 보니까 집중해 주세요.
1: 아니 집중.
0: 자. 야외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우니까 뭐 선풍기, 뭐 팔토시, 물통, 시원한 음료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tay hydrated. 아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 beat the heat라는 게 있습니다.
1: Beat
0: 이게
1: the heat.
0: 더위를 이겨내다라는 뜻인데 drink plenty of water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라. 수분을 섭취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Beat the heat.
0: Yes.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r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뭔가 내 실종 소개가 이제만큼 힘이 있지 않다.
2: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네네네.
2: 날씨 요정 네네. 시점이 너무 궁금해요.
1: 시점이
2: 마주하고 뭐라고요?
1: 날씨 시점.
0: 마주 보고 있는 느낌이었던지.
2: 시점이 아니고 시점. 네, 날씨 요정 시점이 너무 궁금해요. 마주하고 있는 그 기분 얼마나 점점점이라고 하는데.
0: 네.
2: 어머 우리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1: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이제 나가도 되나요?
1: 아니야.
0: 바이.
2: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2: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1: 너무 좋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사람이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0: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이준배.
1: 네.
0: 너무너무 많은 지금 스포를 하긴 했는데. 아 이거 이거.
2: 아니 약간... 왜냐면 우리 처음 이게 right at the start of the show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0: 그렇긴 해, 그렇긴 해.
2: 그래서 아마 부기도 그렇고 저의 뭐 옷 헤어스타일
0: 맞아.
2: 이 차림 보고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죠.
0: 어떻게도 그러시네요.
2: 요즘 엄청 뜨는 노래 있잖아요. So this song is actually it's a fictional song. So for those that might have been confused, there's a song like this here in Korea. 와, 한국에 이런 노래 이 요즘에 나온다고?
0: 아 진짜.
2: So it's from a Korean comedy movie titled Wild Thing. So actor Oh Jung-se plays a 2000 ballad singer named Choi Seong-gun. And the title, 네가 좋아. It's his signature hit song in the movie.
0: 네, 민지민 궁금한 게 네. 네가 좋아 그대로 하면은
2: 네.
0: 그 I love you라고 하면 돼 아니면은 I like you라고 해야
2: 돼. I like you라고 해야죠.
0: I like you.
2: 그렇죠. 좋아 and 사랑. Love and like, very different, right?
0: 근데 뭔가 I like는 네. 네가 좋아의 느낌이 못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뭔가
2: 맞아요.
0: 뭔가 참 이게 어렵다 번역하기 그냥 그 외국인들 했을 때 이렇게 징글징글한 느낌이라고 일단 받아야 되는데
2: 네.
0: I like면은 그냥 뭔가 깔끔한 느낌이잖아.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노래도 이렇게 계속 들어야지.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the lyrics of the song to get that more. Yeah, I like you라고 해도 you get more of a feel for it.
0: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2: 네네네.
0: 또 이게 영화 그 와일드 싱에서 나온 그 극중 노래잖아요. 그 설명 것처럼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그 발라드의 왕자가 맞나? 이거 영화 보면서도 의심이 되긴 하던데 29주 2위만 한 최성곤의 대표곡인데 근데 이거 민선배
2: 네.
0: 왜 이렇게 이게 난리인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자 여러분 분석해봤는데요.
0: 분석해봤죠?
2: The melody is ridiculously catchy. 중독성 있거든요.
0: Ridiculously 중독성이에요.
2: Ridiculously catchy. Catchy가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ridiculously means
0: 네,
2: 장난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So after hearing 네가 좋아 that one line, it gets stuck in your head for hours. 너무 심플한데. 너무 it's so addictive, right? It's like an earworm.
0: 진짜.
2: Second, number two, it's nostalgic. So if you haven't seen the music video, definitely go check it out. The music video perfectly recreates the dramatic, emotional style of the early 2000s Korean music videos. 네, 그 아마 뮤비 보면요. 뭐 그 뽀샤시 그 효과
0: 맞아, 맞아,
2: 있잖아요.
0: 맞아.
2: 그리고 그 배우의 긴 머리, 슬픈 표정, 이 옛날 뮤비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했잖아요.
0: 제가 민지민 그거 알죠. 코가 보일 듯 말 듯 정도로 뽀샤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이 천상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뽀얗게 만들고.
2: 근데 우리 너구리님이 비주얼 때문에 민수님 멘트가 귀에 안 들어와요.
0: 민수님 저 솔직히 저 오늘 어떤 걱정한지 압니까?
2: 뭔데요?
0: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오늘 영어 알려주고 했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사람들 귀 속에는 네가 좋아 이거 하나만 남을까봐
2: 하고 저와 북의 이 얼굴만
0: 그러니까
2: 그렇죠. It gets burned into your retina.
0: 네. 그렇게 되긴
2: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 모습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2: 아 여러분 근데 저희 우리 임 작가님이요 주말 동안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면서 오늘 진짜 오늘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0: 진짜?
2: 오늘 원고 진짜 철저히 준비하셨거든요.
0: 진짜?
2: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꼭 몇 개 좀 들어주세요.
0: 아 진짜 들어줘 들어줘. 근데 또 그거 알죠?
2: 뭔데요?
0: 이게 더 웃긴 이유가
2: 뭐예요?
0: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야. 또 은근히 잘해.
2: 맞아요.
0: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모양이 너무 웃긴데 그 뭔가 과하지도 않고
2: 네.
0: 그냥 진지해.
2: 맞아요.
0: 진짜 약간 그런 배우가 있을 것 같, 그런 이제 가수가 존재할 것 같은.
2: 진짜요.
0: 근데 너무 이제 B급이다 보니까 이 S급을 가장한 B급이 그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2: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독성이 있단 말이죠.
0: 그치.
2: That's why it's so addictive to everybody, right?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뭐지? 그 이 노래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특히 right? 뭐 20s, 30s, 40s,
0: 와우.
2: especially this group of people 완전 이게 중독돼 있잖아요.
0: 아, 진짜 진짜.
2: 그래서 뭐 우리도 같이 한번 이 최성곤 버전으로 네가 좋아. 일단 우리 한번 불러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0: 선배.
2: 네.
0: 부르는 순간에 이제 우리 방송 터질 것 같은 게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낼 것 같은데.
2: 한번 터져 봅시다.
0: 아, 좋아.
2: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오셨죠?
0: 들어오세요.
2: Everybody's in, right?
0: 진짜 자. 지금 이것만 들어와.
2: 네. 자. 음악 큐.

0: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혹시?
1: 저 고수님 내일 생일인데.
2: 고수님 저희가 생일 축하로 불러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0: 진짜 Happy birthday to you.
2: 근데 미소 그거 알죠? 이 코러스도 너무 딱 그럴 때 새김의 감정이잖아요.
0: 네.
2: 그 약간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막 따라하지 않잖아.
0: 그렇죠, 그렇죠.
2: 예뻐서 좋아. 예뻐서 좋아.
0: 이거 방금 그 스타일이 저와 특히 우리 수요일에 수요일 목요일 오는 우리 한이 형의 딱 그 감성이거든요.
2: 맞아.
0: 아 진짜 오늘 한이 형이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거다.
2: 미 선배.
0: 네.
2: 이번 주에 한이 형 오잖아요.
0: 네.
2: 그 가발 똑같이 씌우고 네가 좋아시키잖아. 그러면은 그거 그 류준룡 또 류준룡 배우가
0: 네.
2: 그 네가 좋아했잖아.
0: 맞아요. 그 배우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2: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어.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죠.
0: 맞아요, 진짜. 일단 PD님 방송 끝나고 우리 김조한 가수님한테
2: 맞아.
0: 제안을 한번 드려봅시다.
2: 올 때 각오하고 와달라고. 큰맘 먹고 와달라고.
0: 근데 우리 북이 넘버원 팬 우리 낙지현님 있잖아요. 낙지현님 문자 왔습니다.
2: 뭐라고요? 네가 좋아.
0: 아니요.
2: 아니 그거 아니었어.
0: 처음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2: 맞아요. 아 왜 나가지 마.
0: 부디 제 꿈에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2: 낙지현님
0: 어떻게 낙지현님
2: 네가 좋아.
0: 이미 저희는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네가 좋아.
2: 죄송합니다. 좋아,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0: 네가 좋아.
2: 너무 예뻐서 좋아.
0: 큰일 났다.
2: 미선배 왜 이럴 때만 합이 잘 맞는 거죠?
0: Now, people online have been sharing some hilarious reactions to this video. They say things like, oh, I hated it on the first listen.
2: Oh!
0: And now I can't stop singing it. 처음에는 킹받았는데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어. 이렇게
2: 진짜?
0: 사람들 말하고요. Now I'm singing it in the shower. 저 이거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지금은 샤워하면서도 부르고 있어요.
2: 아우.
0: 네.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귀에서 머릿속에서 안 나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 맞아. 이게 그냥 처음 웃기려고 들었는데
0: 네.
2: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 노래 경험하면서 하다가 뭐야 안돼 어떤 느낌이야 이 선배
0: 입술을 떼치하면서
2: 그러니까 근데 미 선배 약간 이때 궁금한 게
0: 네.
2: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다 어떻게 뭐 좋은 표현이 있어요?
0: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 네 뭐 I can't help myself
2: 네, 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0: 그쵸? I can't help ing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 can't help 뭐 humming along
2: I can't help 네가 좋아.
0: 맞아, I can't help singing 네가 좋아. 네.
2: 진짜.
0: 아 그래서 오늘 중성 있는 밈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좋아.
0: 자, 그럼 여기서 부기에게 영어 퀴즈 나갑니다.
2: 오.
0: 자, 이거 중독성 대박이 뭐 대박이라 뭐 계속 듣게 돼. 이걸 영어로 요즘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2: 요즘 영어로.
0: 네,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It's so 삐리리. I can't stop listening to it. 자, A. It's so crun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B. It's so c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2: Mm-hmm.
0: Or D. It's so scr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뭘까요?
2: 근데 아까 민섭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게 있잖아요.
0: 네.
2: 그 단어가 하나 보여가지고 그거인 것 같긴 한데 왠지.
0: 어? 그래요?
2: 그치.
0: 이미 제가 조금 스포일러 좀 했나요? 이 정답에?
2: 아 근데 민선배
0: 네.
2: 이거는 민선배 스포일러가 아니라 민선배와의 틱틱이를 집중해서 잘 들은 이 북이 능력이란 건지
0: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 듣고 계셨어요 북이?
2: 아,
0: 그게 민선배, 진짜 대박입니다
2: 민선배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잘 들려요 듣기만 하고 민선배 보지 않고 오늘 리스닝만 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은 꼭 저를 보세요
2: 아 안돼
0: 뭐냐면
2: 내 눈
0: 네.

0: 자, 북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 정답은 바로 캐치!
0: 캐치! 맞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레이첼 B님하고 우리 유징실님도 맞췄고요. 네, That's right. 캐치, 귀에 착감기는 뭐 중독성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It's so catchy, I can't stop listening to it. 너무 이 중독성이 있어서 진짜 계속 듣게 돼. 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빨리하세요. It's so catchy.
1: It's so catchy.
0: 네. 자, 이렇게 또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This scratches my brain just right. It's been on repeat. 이게 묘하게 취향 저격이라 무한 반복 중이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1: 오, 근데 이 표현이 특이하다. Scratch my brain이니까.
0: 네.
1: 일단, 어떻게 내 머릿속에 박혔다. 이런 느낌이잖아.
0: 그거보다 이게 사람이 어디 간지러우면요. 긁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뇌도 어디 간지러워서 이 노래 때문에 뭐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
1: 아!
0: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뭔가 살짝 긁힌 느낌.
0: 그렇죠. This scratches my brain just right.
1: 그래, 너무 재밌다. 네. Scratch my brain.
0: It's stuck in my head. I'm so obsessed with it.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완전 빠졌어 라고도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1: Stuck in my head.
0: 네, stuck in my head에 맴돌고 있어. 그래. I'm obsessed with it.
1: I'm obsessed with it.
0: 완전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1: 큰일이다, 민정배.
0: 왜요?
1: 나 이거 방송하면서 부스러기 분들한테 이 부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가 좋아를 스크래치 시키고 말이야,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0: 오늘도 한번 밈 대봅시다.
1: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0: 우리 너튜브에 우리 솜솜솜님도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1: 솜솜솜님?
0: 라고 보냈습니다.
1: 네.
0: 솜솜솜님 오늘 저희랑 1일 됐습니다. 솜솜솜님 네가 좋아. 자, 그러면 The power of a viral meme song. So today we're going to turn this Korean earworm into English and see if it works globally. Okay.
1: 와, 살릴 수가 있네, 이거.
0: 그래서 이 노래의 중독성을 영어로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 좋아.
0: 네, 글로벌 팬들도 따라 부를 수 있게 오늘 부기가 도전해볼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도와줄 거고.
1: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0: So 이 노래가 중독성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쉬운 가사 때문이거든요.
1: 맞아. 쉬운 가사와 네. 쉬운 멜로디.
0: 그럼 부기 이 가사를 영어로 한번 개사를 한번 해볼 건데 부기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잖아요 가사가.
1: 이거 민선배가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0: 같이 해야지. 네. 자, 가사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0: 우리 부스타들도 그리고 우리 부기 이 영작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0: 네.
1: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일단 처음 쉬운 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너무 쉬워요. 첫 번째 가사. 네가 좋아.
1: 아,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0: 그래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1: I like you.
0: 오, 맞아요. 네가 예뻐서 좋아.
1: I like you because you are beautiful.
0: 오, 오케이. 북이 beautiful 썼군요.
1: 아, 그래.
0: 네, 자 일단 네가 좋아, I like you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You.
0: Once again. I
1: like
0: love you는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0: 사랑은 아니잖아. 네.
1: 아, 내가 사랑하고 싶긴 한데.
0: 네, 이 뮤비 봤으면 그 한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가?
1: 미세미 그 댓글 봤어요?
0: 뭔데요?
1: 왜 자꾸 중학생 둘이 연애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0: 아저씨가 계속 왜
1: 자꾸 옆에 끼어드냐고.
0: 저도 이거 보고 당 터졌습니다.
1: 자꾸 둘이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는데 아저씨 끼어든다고.
0: 왜냐면 뮤비에서도요 야 그 뭐지 그 최성건 그 가수가 계속 옆에 앉으니까 그 애들이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다.
1: 연기에 방해가 되는 거지.
0: 맞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 I like you. 그럼 아까 부기 뭐랬죠? 네가 예뻐서 좋아?
1: I like you because you are beautiful.
0: 자 일단 beautiful 라고 썼는데요. Beautiful. 자 beautiful 말고 네가 예뻐서.
1: 예뻐서.
0: 그러니까 beautiful은 뭐 좀 아름다운 느낌 주잖아요.
1: 오, 다르다.
0: 네, 그래서 예뻐.
1: 예뻐.
0: 이거 너무 예쁘다. It's so
1: pretty. Pretty.
0: Pretty. 네, 그래서
1: pretty?
0: I like you. I like you. You're so pretty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그냥 가볍게 you're so pretty.
0: 네, 자 북이 you're so pretty.
1: You're so pretty.
0: 아니 나한테 해야지.
1: You're so pretty.
0: Thank you, 북이. 그래서 I like you, I like you.
1: Help me. 당근을 흔들고 있습니다.
0: You're so pretty. That's why I do.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한국말로 네가 예뻐서
1: 예뻐서?
0: 이 서가 뒤에 앞에 있는 말 때문에라고 이게 빠졌잖아요.
1: 오, 그쵸. 건데.
0: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빼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You're so pretty. 계속 입에 들어가고 있어.

0: 어떻게 만
1: 유연쇼 더리
0: 진짜 이거 너무
1: 유연쇼 더리
0: 아 나 이거 너, 느낌 너무 싫어요 You're so pretty, that's why I do.
1: That's why I do.
0: 네,
1: because라 말했으면 안 돼요.
0: 그렇죠. That's why. 뭐 because 똑같은 의미잖아요. That's why.
1: 그쵸,
0: because.
1: 그쵸.
0: 네.
1: 근데 좀 더 고급진 표현이 되는 거죠.
0: 근데 I like you. 너 좋아하잖아요.
1: 어.
0: 근데 조금 뭐 좀 Gen Z식 표현으로 하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I'm crushing on you.
1: 오.
0: I'm crushing on you.
1: I'm crushing on you.
0: 그렇죠. 너한테 완전 반했어. I'm crushing on you.
1: I'm crushing on you.
0: 근데 이것도요. 너한테 완전 빠졌어를요.
1: 완전 빠졌다.
0: I'm down bad for you.
1: I'm down. 민서 우리 대화하는데 그래서 네가 좋아가 막 흥얼거려가지고
0: 그쵸.
1: 내 정신이 이상했는데 하는데
0: 뭐가 근데 편해져요.
1: 자꾸 뭔가
0: 편하게 마음에.
1: 아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요.
0: 그쵸 그쵸. 그래서 I like you. I like you. You're
1: like
0: so pretty. That's why I do.
1: 오, that's why I do.
0: 네. 자, 두 번째 가사는요. 뭐 똑같이 네가 좋아. 근데 다 네가 착해서 좋아.
1: 착해서 좋아.
0: 네, 네가 착해서 좋아.
1: 착해서 좋아는 뭐 프렌들리라고 해야 되나?
0: 아, 프렌들리는 근데 좀 아, 프렌들리는 그냥 사람이 뭐 길을 잃어서 어 뭐 지하철역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럴 때는 좀 프렌들리하는데.
1: 착하다 뭐. 네. 그레이트.
0: 아, 자 마음이 착한 사람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re so sweet.
1: 오.
0: 넌 너무 달콤해. 이게 맛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1: 착각이 됐나?
0: 마음이 달콤하다.
1: 아~
0: 네, 사람이 너무 착해서.
1: 아하~
0: 그래서 you're so sweet.
1: 약간 아니면 you're so angel 이런 느낌 어때요?
0: You're such an angel.
1: You're such an angel.
0: 네.
1: 천사 같아.
0: 어, 천사 같아. 근데 가사는 그렇게 안 나오죠. 아쉽게. 그래서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I like you.
1: I like
0: you're
1: you.
0: You're so sweet.
1: You're so sweet.
0: 그리고 뒤에 조금 이렇게 영어로 이제 바꾸니까 그래도 조금 이 좀 박자 맞추게 좀 해야
1: 아,
0: 되잖아요.
1: 그치, 그치.
0: 그래서 끝에 It's true를 넣습니다.
1: 오 정말이라고?
0: 진짜로
1: 아.
0: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강조하는 거군요.
0: 그래서 보기 I like 한번 불러. I like you.
1: I
0: you're
1: like
0: so
1: you.
0: sweet. It's true.
1: 아, you're so sweet. True.
0: 어 좋아요 좋아요. 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1: 어 나쁘지 나쁘지 않으셔.
0: 자 세 번째 가사입니다.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1: 아.
0: 네 이거는요. I like you. 네가
1: funny,
0: 웃겨서
1: funny.
0: 좋아.
1: 웃겨 웃겨
0: 그쵸?
1: funny.
0: 사람이 웃기면 funny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you're so funny.
1: 오, you're so funny.
0: 네. 근데 뭐 여기 뒤에 끝에 사람이 그냥 순간 웃긴 것보다 계속 웃기잖아요.
1: 아, 그치.
0: 항상 웃기잖아요.
1: 지금 들어오시면은 민서빈이 엄청 계속 웃기거든요, 여러분들.
0: 여러분.
1: 넋집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입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1: 아,
0: 마음으로도
1: 진짜?
0: 웃을 겁니다.
1: 아.
0: 네. 자, you're so funny. All the time.
1: You're so funny all the time.
0: 그렇죠. All the time은
1: 웃기다.
0: 항상 맨날 어 나를 웃게 해줘서 네가 좋아.
1: I like you.
0: 그렇죠. You're so funny all the time.
1: 네가 웃겨서 좋아.
0: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가사입니다.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1: 어? 아 이게 좀 약간 무서운데요.
0: 좋아 죽겠어.
1: 좋아 죽겠다.
0: 네. 너무 어. 좋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0: 네. 근데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되긴 되거든요.
1: 그래요. 그러면은 뭐 maybe I will die 뭐 이렇게 되는 건가?
0: 어, maybe I will die는 아니고
1: 어.
0: I could die.
1: I could die.
0: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 오.
0: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I like you.
1: I like
0: what
1: you.
0: What am I gonna do?
1: What am I gonna do?
0: What am I gonna do?
1: What am I gonna do?
0: 그쵸. What am I going to do? 어,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떡하지?
1: 이렇게 너무 좋아서 안절부절한 느낌이군요.
0: 맞아 맞아요.
1: 오.
0: 네가 좋겠어. 네가 좋겠어. 네가 좋겠어.
1: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사고 있습니다. 저희 미셔베가 한국어가 서툴러가지고.
0: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이거를 I like you
1: I like
0: what
1: you
0: What am I gonna do
1: 아, What am I gonna do
0: 그렇게 저 하죠 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
1: 어허.
0: 너도 나를 좋아해 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 like you and you like me
0: 진짜 바로 너무 쉽습니다
1: 아 이거는 영어할 수 있지
0: 너무 심플하죠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And you like me. 너도
1: 그치?
0: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1: 그러면 we both love together?
0: 아, 그렇게 틀렸습니다.
1: 와, 왜? 왜?
0: 왜냐, 우리 서로 좋아.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잖아.
1: 그러면
0: 이게 운명이잖아, 어떻게 보면.
1: 오?
0: 네, 이게 운명이야라고 느낌을 줄 수 있겠는데.

0: Your destiny?
1: It's meant to be. 맞아. It's destiny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s meant to be.
0: It's meant to be.
1: 이렇게 될 뭐 그냥 뜻이었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오, 느낌 좋다. 네. It's meant to be.
1: 근데 저는 여기 뒤에 가사를 하나 추가했거든요.
0: 뭐라고요?
1: You see.
0: You see.
1: You see.
0: You see.
1: 보이지? 알겠지? 그렇잖아? 그런 느낌 주는 겁니다.
0: 네. 우리 기회들 운명 맞지? 이런
1: 맞습니다.
0: 느낌이네요.
1: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0: 나는 너를 좋아해.
1: 너도 나를 좋아해.
0: 너도
1: 우리 서로 좋아해. I like you and you like me.
0: I like you and you like me.
1: It's meant to be.
0: It's meant to be.
1: You see.
0: You see.
1: 네.
0: 오, 근데 민선배.
1: 네.
0: 이거 들으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분장할 것도 운명이었을까요? 이 밈이 나오고.
1: 근데 저도 지금 여기 우리 너튜브에 나오는 모습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0: 어.
1: 너무 찰떡입니다. 둘이 죄송하지만
0: 근데 조금 웃기긴 해.
1: 아 근데 우리 노래 부를 건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응원되는 메시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기 우리 썸님이 올스타 잉글리시 하트 I like you 하트라고 왔네요. 네.
0: 근데 뭔가
1: 썸님
0: 위로해주는 것 같은데요.
1: 나도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유진스님 유진스님 오자 말자 웃고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0: 아 진짜
1: 하네요.
0: 이런
1: 네.
0: 영어 방송 쉽지 않다.
1: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BFM 방송 다른 쇼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0: 그럼. 네. 그냥 해가 좀 딱 영어를 딱 얘기하고 오케이 야.
1: 맞아요.
0: I like you, you like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말이야.
1: 그렇죠. 진짜.
0: 부끄러워.
1: 우리 다른 부스는 노래 가사는 부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비주얼 때문에 취소하고 싶어요.
0: 왜?
1: 왜냐면 나오는 가사는 너무 나는 부기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비주얼 때문에 취소.
0: 잠깐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1: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영어로 해석했잖아요. 네, 네가 좋아 이 가사를.
0: 네가 좋아.
1: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저희가 아마 이거 world first 아닙니까?
0: 그치.
1: 이거 세계 처음일 것 같은데.
0: 이거 만약에 잘 돼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은 저희한테.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린다고.
1: 그렇죠.
0: 오정세 배우님한테.
1: 진짜 가사는 진짜? 저희 BFM 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크레딧은 좀 주세요. 아시겠죠?
0: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 자 영어로 네가 좋아 I like you 한번
0: like
1: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Cue.

0: 왜 박수 안 해줘요, 피디님?
1: 잠깐만, 잠깐만.
0: 사람을 너무 뻘쭘하게 만드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 계시는 분들.
1: 네, 민준배. 네. 이거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죠.
0: 뭐요?
1: 원래 이 세계말 감성 이게 뽀샤질 수도 있고 네. 이상한 코러스도 있지만 네. 제일 포인트가 먼저죠, 민준배.
0: 뭔데요?
1: 나레이션.
0: 아, 뒤에 그 나레이션도 있죠.
1: 진짜. 근데 그 뭐 어떻게 좀 약간 느끼하게
0: 일단 음악 깔아주세요 피디님. 비구이 북이 내레이션 좀 해주세요. 네.
1: 그럼 제가 최대한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Oh no.
0: You're so special. You're so sweet all the time.
1: 믿음을 나레이션 한번 해줘요.
0: 하여튼 나레이션 뭐랬어요 사실.
1: 나레이션이 사실은 말이야
0: To be honest
1: 그냥 너라서 좋아.
0: I like you because it's you. 어, 나도 못 참겠어.
1: 아우, 미자미자 님 갈매기도 다 생겼어. 아우.
0: 네.
1: 당이 될 것 같아요.
0: 네. 어, 햄진이 와가 아니라 아. 자 우리 고수님 여기는 영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어허. 오해하지 마시게 장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장기 자랑 아니에요.
1: 저거는
0: 고수님 바로. 이거 고수님 위에 하는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 고수님만 위해서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몰랐어요.
1: Happy birthday for you 고수.
0: 고수님 네가

0: 아시겠죠?
1: 네가 좋아. 네.
0: 자, 일단 오늘
1: 이사람 괜찮아.
0: 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진짜 웃겨.
1: 하루야,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번다.
0: 아, 근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진짜.
0: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네.
0: 근데 이거보다 일단 밈송 진짜 요즘 너무 많거든요.
1: 아, 진짜 많잖아요.
0: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어, 뭐 한 그 아, 이거
0: 뭐요?
1: 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 하는 거. It's me.
0: 그 맞아요.
1: 이름이 딴딴딴딴딴딴딴딴.
0: 피니까 살짝 음원만 잠깐 틀어줄 수 있을까요?
1: 아, 진짜. 아,
0: 네네네. 근데 아까 뭐라고 보여주세요.
1: It's me 하고 딴딴딴딴.
0: 이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1: 맞아.
0: 네. 근데 It's me 근데 그거 자체 영어라서 좀 그렇다.
1: 어, 근데 미선배.
0: 네.
1: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뭔데요?
1: It's me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0: 네.
1: 그 이제 멜로디만 듣고 나서.
0: 네.
1: 그 붐이 MC 볼 때.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짜라 궁짜 이 해가지고
0: It's me 땅다라랑땅땅땅땅 이렇게 하는데 아 뭐라고요? 오
1: 자 이렇게 하다가 It's me 할 때
0: 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1: 궁짜라 궁짜 그치 근데 미세비 이거 하나 더 있는 거 알아요?
0: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1: 아니 It's me 할 때 그때 박자가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게 노래? 또 미세비 하나 더 있어요
0: 네네네 뭐 있는데
1: 이게 더 이제 옛날 사람들이 파묘한 건데
0: 네
1: 이게 그랑 똑같대요 젊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젊었던 네가 나를
0: 버렸어 이거
1: 그거는 똑같다고 하더라고
0: 자 아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1: 아 좋아
0: 네 안 나오면 if you don't come out
1: if you don't come out
0: 네 쳐들어간다
1: I break the door
0: I'll barge in 아 여기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If you don't come out I'm gonna barge in 궁짜 네 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If you don't come out I'll barge in
1: 아 진짜
0: 네
1: I'll barge in barge in은 무슨 뜻이 미지?
0: barge in 그냥 쳐들어간다
1: 아 쳐들어간다
0: 네 barge in B-A-R-G-E
1: 그러니까
0: knock도 안 하고 그냥 쿵 하면서
1: 이제 문을 부셔버린다는 어떤 뜻이게
0: break the door
1: 아 break the door
0: break the door down
1: 아 break the door down
0: 네 그냥 문을 부시는 게 아니라 break the door down 문을 완전 쓰러뜨리게 아~ 만드는 게 break the door down
1: 좀 더 저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0: 맞아 어 안 나오면 문을 쓰러뜨린다
1: 그치
0: If you don't come out I'll break down the door
1: 괜찮지 않나요?
0: 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밈송 챌린지 보기 일단 비주얼로 우리 서로 합격했습니다
1: 솔직히 민선배 우리 하기 전부터
0: 하기 전부터 합격했습니다
1: 이미 합격이 아니까
0: 맞습니다 보기 우리 다음 주 봬요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And 여러분 I'll
1: 네가
0: see you
1: 좋아.
0: at 7 o'clock 왜냐면요

0: 당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3: 다니엘이 여기서 살 엄청 뺐다 하더만. 와, 헬스장 진짜 크고 좋네.
4: Hello, how are you today? Is this your first time at our gym?
3: 오, 짐? 아, 짐은 없는데 여기서 옷 빌려서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No gym today.
4: Okay. But since you've come to the hardcore gym today, you must work hard from now on, okay?
3: 아, 뭐 대충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라 뭐 이 얘긴가 보네. 예스.
4: All right then. I'll make your workout schedule for today. Look over there. See that treadmill?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3: 트레밀? 아, 식단 말하는 건가? 밀이 영어로 식사라는 말이잖아. 뭘 먹고 오라 이 말인가? 트레밀?
4: Yes, that's right. The treadmill. You can start with the treadmill.
3: 오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와서 좀 출출하기는 한데 여기는 그 밀을 일단 먹고 와야겠네. 뭐 얼마나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밥을 먹고 오라 너.
4: So, are you ready to run on the treadmill now?
3: 아, 네네. 잠깐만요. 나가서 사오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배달 앱으로 시켜야겠다. I'm ready.
4: Wait, what are you doing? Why aren't you on the treadmill yet?
3: 진짜 트레이너 쌤 성격 진짜 급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배달 시켰으니까 일단 음식 오면 먹고 시작할게요. 휴게실로 먼저 가 있을게요.
4: Wait, where are you going? I said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first.
1: 오늘 배워볼 표현. 러닝 머신을 30분 하세요. 영어로 뭐랄 거야?
4: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오늘은 헬스장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클럽은 영어로는 gym,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라고 할 때는 workout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러닝머신을 30분 하세요.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4: Ru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잘렸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1: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2: 맞다, 올스타.
0: 아, 이 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3: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자, right. We have 임서연 joining us for today's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아니, 1부부터 코인 노래방이던데요?
1: 1부부터 미리 네. 코인 노래방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닥터수님. 네.
2: 지쳤나요?
1: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2: Are you tired? Exhausted?
1: 혹시 1부 이 비주얼 때문에 나갔으면 이제 다시 들어오세요. 가발 벗었어요, 여러분. I took off the wig.
2: 아닌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야지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1: 근데... 저는 가발 방송국에서 가발 쓰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I'm the only one that wears a wig. 여러분 가발 쓰는데

0: 아래 진짜 더워요.
1: 어...
0: I'm like sweaty.
1: 가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민수의 열정 때문입니다.
0: 나 그거 하면서 열정 보이잖아. 킹받아. 난 그게 더 짜증나요. 저.
1: 아니 가발 벗으니까 아까 그 표정이 싹 사라졌어.

0: 긴가미. 예.
1: 사람 같지 않습니다.
0: 아 심프로 심프로. 아 네. 매우 존경스러워.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존경스러워요 영어로
1: 재밌었습니다.
0: 뭐예요?
1: I respect you.
0: 아, respect가 네. 있었구나.
1: I respect you. 네. 예. 여러분, respect를 보내주십시오.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로 respect 보내주십시오.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나 좋아.
1: 네. 어, 나 일단 일주일 동안 네. 그 노래 안 들래. How are you?
0: 아, 너무 좋아요. 오, 이제 그 이제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지금 딱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1: 네.
0: So beautiful. Sunset.
1: 맞아요. The sunset these 아, 네. days, the sky. Like this, 너무 예쁜 이 오렌지색이라서
0: 맞아요.
1: this beautiful orange color during sunset.
0: 지금 딱 걸어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죠. 왔더니
1: 부럽다.
0: 민수가 가발을 쓰고 있고 아 진짜 행복하다.
1: 네, 밖에는 노을이고 안에는 제 마음속이 지금 노을입니다.
0: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1: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Well, today's 직역 뭘가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don't worry. 오늘 민수 코인 노래방
0: 네.
1: 정도는 아닐 거예요.
0: 아, 네. 왜 혹시 이 노래를 그래도 알긴 아시죠? 부르실 거잖아요.
1: 알긴 아는데 아, 그저 노래 좀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정도는 아, 모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도 짧으니까 오늘도 직역불과 함께 해보시지요.
1: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직역불과. 이번 주에는요, 낮에는 진짜 제법 여름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1: Yes.
0: 그래서 여름 냄새가 나는 곡들을 좀 찾아보다가 요 노래가 좀 눈에 띄었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한국말로 하면 잔혹 여름쯤 될까요? Do you know 잔혹?
1: 잔혹. 어 알죠 알죠. 네.
0: 어 네. What is?
1: Cruel. 뭐 틀렸어요?
0: Like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1: 아 알잖아요. 어떤 느낌? 잔혹.
0: 네. 직역을 하시네.
1: 잔혹. 잔혹 있잖아요.
0: 잔인하고.
1: 어 네.
0: 어 그런 거죠.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안경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 왜?
1: 아, 피디님이 안경 좀 올려달라고 해서 떨어지고 있었나?
0: 아니, 이제 본드로 좀 붙여주세요.
1: 진짜, 네.
0: 자, 좋아요.
1: 땀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미쳐 슬러가고 있습니다.
0: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될 뻔했어요. 자, 오늘은 잔혹 여름, Cruel Summer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1: Cruel Summer.
0: 네, 이 노래는 굉장히 멜로디만 들으면 되게 청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0: 얼핏 얼핏 들리는 뭐 Summer 혹은 뭐 It's Cool 이런 가사 들으면 왜 제목이 잔혹 여름일까? 궁금해지거든요.
1: 네.
0: 낭만적인 여름을 노래하는 곡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열대야처럼 상대방 때문에 막 속이 타들어가는 열병 같은 것을 표현을 해서 잔혹 여름이 된 것 같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말해주는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여름, 잔혹 여름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맞아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 제가 알기론 이제 누구랑 이렇게 연애하잖아요.
0: 네.
1: 연애할 때는 그때는 음악 안 내고
0: 오.
1: 헤어지고 좀 앨범을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헤어짐에
0: 아픈
1: 이 그 아픔 and maybe a little bit of anger 이 화나는 네. 그 마음으로 이제 가사 and 노래를 만든 것 같은데 Cruel Summer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오늘은 anger보다는
1: 네.
0: 좀 약간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자, 첫 소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가사가 Fever Dream High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여기서부터 엥? 싶은 거죠. 열이 나는 꿈이라는 건지 열이 많이 난다는 건지 첫 문장부터 쉽지 않았던 이 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채팅으로 적어봐주세요. 음악 주세요. People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1: You know that I caught it. 이것도 훅 넘어가네요.
0: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박자에 딱딱 떨어지고 연음이 많이 없어서 어려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거 민수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0: 네.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 Fever Dream이 저는 어려웠다는 거죠.
2: 네.
0: 한영사전에는 Fever Dream 찾아보니까 안 나왔고 영영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2: 네.
0: A very strange experience or situation. 그리고 usually bad one that seems like a dream. 되게

0: 이상하고 좋지 않은 경험인데 네. 약간 꿈 같은 현실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1: I mean, have you ever experienced that? 이렇게 몸살이나 아프면 특히 이제 열 나면서 막 잠자잖아요. 가끔씩 이상한 무섭고 좀 악몽 같은 꿈 그때 희한하게 자주 이렇게 꾸게 되거든요.
0: 네,
1: 네. Have you experienced that? 이렇게 경험해봤죠?
0: 있죠, 있죠. 우리말로 비몽사몽 약간 이런 비몽사몽은 잠이 깊이 들었을 때고 네. 있죠. 막 열나가지고 이게 꿈인가?
1: 맞아요.
0: 내가 죽는 건가?
1: 네, 이게 가위 누리는 것도 좀 다르고 딱 희한하게 이 몸이 안 좋을 때,
0: 네.
1: 열날 때 희한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0: 되게 옅은 꿈인데 네. 스토리가 좀 유쾌하진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좀 불편한 꿈을 꾼 것처럼 낮에는 쿨하게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밤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상황을 fever dream이라고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1: 어떻게? 이 바로 우리 오늘 부스타들의 네. 저녁 아닐까 싶습니다.
0: 네가 아마 좋아.
1: 일부에
0: fever dream.
1: 일부에 봤던 이 저의 모습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0: 아~
1: 네. 근데 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네가 좋아.
0: 네버엔딩 네가 좋아한대요.
1: 네.
0: 자,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사랑에 빠진 열병 같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You know that I caught it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첫 소절이 되겠습니다. 왜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1: 아니 PD님이 우리 미디어 PD님이 뭘 시켰거든요. 민주 1부에 나왔던 모습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너튜브에 올리게. 그래서 제가
0: 너
1: 하지 마세요. 아니 부장님 네. 시켰으면 해야죠.
0: 해야지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fever dream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근데
1: in the quiet of the night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1: in the quiet of the night.
0: 네.
1: 완전 그냥 이 fever dream 중에 다들 집에서 다 자고 있고 그냥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완전 막 새벽 1시, 2시, 3시 완전 그냥 다들 자고 있고
0: 정막이 흐르는 밤
1: 네, quiet of the night
0: quiet of the night
1: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사랑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죠? 되게 잘 진행되는 사랑이면
1: 네.
0: 밤에 자려고 누우면 행복하잖아요.
1: 맞아요. Fever dream이라고
0: 그렇죠.
1: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맞습니다.
0: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Fever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1: 오! 좀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이거는 쉬웠어요. 이 노래는 쉬웠어. 박자가 딱딱 들어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1: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1: 두 번째 직역불가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나쁜 남자를 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말리게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간에 녹아 있고요. 다음 소절이 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요거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거 약간 라임이 있는데
1: 네.
0: 재밌어요.
1: 그래요?
0: 네.
1: 한번 더. 큐.
0: 들리겠죠 당연히.
1: 당연히 들리죠.
0: 네. 네. 전 앞에 거는 들렸는데 네. 뒤에 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1: 앞에 거는 들렸어요.
0: 네. 네. 읽어주세요.
1: Devils roll their dice. 그렇게 불렀잖아요.
0: 그랬구나.
1: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0: 네. Devils roll the dice. 악마들은 주사위를 굴리고 Angel roll their eyes.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굴린다는 라임을 탁 넣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거 라임 들어간 것도 재밌었는데 여기서 짚어볼 표현은 I roll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1: 맞아요.
0: 그 영어권에서 진짜 제스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하면 어허 이렇게 하는데.
1: 근데 뭐 미국 똑같아요. 있잖아요. 애들 뭐지? 엄마 나 오늘 뭐지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안 돼.
0: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1: 맞아요.
0: 많이 하잖아요.
1: 제발 진짜.
0: 그렇게 한다고 안경 올리고 다시 해주세요.
1: 네.
0: 안 돼.
1: 저 BFM

0: 컨트랙트에 그 유재석 컨트랙트가 있거든요. 저 안경 벗으면 절대로 안 되는.
1: 아 그래요?
0: 컨트랙트가 따로 있어요.
1: 아,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군요.
0: 네, 여러분 혹시 안 보였습니까? 자, 다시 줌인 한번 해주세요. 저 안경 안 벗은 건데. 네.
2: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0: 아 진짜, 아, 진짜 민수 때문에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1: 눈에 뭐 들어갔어요? 알러지 반응이 온 것 같은데.
0: 아 진짜 이게, 이게 눈을 이게 눈동자 있잖아요. 피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1: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0: 올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이게 아이 롤이라고 합니다. 아이 롤.
1: 약간 네. 우리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눈 까디집는 거거든요. 어디 눈 저렇게 까디집고 있나? 이렇게 하거든.
0: 오, 그렇게 한국말도 그렇게 되네요.
1: 어, 있죠, 있죠.
0: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미국에서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Don't roll your eyes at me.
1: 아, 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제스처긴 해요.
0: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Don't roll your eyes at me 이렇게 말해요.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직역불가 I roll 한번 짚어봤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테일러가 하는 말이 악마는 주사위를 굴리면서 운명의 장난을 치고 있고 천사들은 그걸 보면서 roll their eyes.
0: 맞습니다.
1: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눈을 까디집을 만큼 상황인데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잔혹 여름 크레일 썸머라는 노래가 된 거죠.
0: 우리 다은님이 아 오늘 쉽지 않네요.
1: 아 그러니까
0: 다은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쉽지 않습니다.
1: 그리고 계속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영어 방송입니다. 아시겠죠?
0: 이거 오늘은 좀 특히 좀 리마인더가 좀 몇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두둥님이 질문하고 왔네요. Side eye versus eye roll. 이게 뭐가 더 띠껍?
1: 아.
0: 네. 띠껍.
1: Side eyes라고 해요. 이렇게.
0: 그렇죠. Side eye라고 해요. Side eye가 오히려 이렇게 째려보는
1: 거고.
0: 이게 째려보는 거.
1: 째려보는 거는 코도 그렇게 해야 되는
0: 거 이렇게 크게 숨 쉬어야 되잖아요.
1: 그러면 side eyes and nose는 어떻게 표현하죠? 벌렁벌렁
0: nose 그쵸 breathing hard,
1: breathing hard.
0: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눈 때문에 이 째려보는 것에 더 집중되게 돼서 네. 저는 이게 근데 띠껍은 뭐가 또 조금 더 심한가? 그거 말이죠. 뭐가 또 띠껍?
1: 어디서 태풍이 오나요?
0: 그래서 side eye가 네. 조금 더
1: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그쵸? 쏘는 거니까
0: 이거는 난 지금 너한테 무슨 좀 불만이 있어 뭐 좀 화났어 네. 이런 게 side eye고요. Eye roll은 아 진짜 쟤 봐봐 또 저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런 거예요. 네. Eye roll
0: 그런 거 있잖아요. Oh, look at him. Here he goes again.
1: 여기는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0: 이거 보이나요, 피디님? 카메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위로 보고 있어서
2: 안 보여도 돼.
1: 안 보여도 된대요. 아이 롤 여러분.
0: 네.
1: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evils roll the dice and they roll their eyes. 들어볼게요.
0: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Devils roll the dice, angels roll their eyes.
1: 여기 다시 해보세요. Angels, angels.
0: Angels roll their eyes.
1: Angels roll their 응?
0: Angels roll their eyes.
1: Angels roll their eyes.
0: 네, 좋았어요.
1: 네, 네. 좋아요. 아, 어려워요.
0: 자,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자, 이 노래는 진짜 연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몇 번만 읽으면 박자 맞춰 따라 부르긴 쉬울 것 같거든요.
0: 아,
1: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 해보세요. 음악 주세요. Hang your head low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I'm not dying. 그리고 멜로디가 계속 같아요. 멜로디가 계속 같아서 가사만 여러 번 연습하면 충분히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잘 들리셨을까요?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Hang your head low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I'm not dying.
1: 네. Hang your head low. 머리가 아래로 툭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0: 네.
1: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는 이야기겠죠. 어디서? In the glow of the vending machine. 자판기의 불빛 속에서 I'm not dying.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0: 저도 이렇게 네. 들으니까 나는 영어로 보고 있는데
1: 왜 갑자기 자판기 앞에 왜 불빛 앞에서 이렇게 그쵸?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지
0: 아 돈이 없어서

0: 아,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1: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0: 밤에 잠 안 와가지고 나갔는데.
1: 딱 1200원인데 1100원 있어요.
0: 아, 그래서
1: 어떡해.
0: 좌절. 하지만 맞아요. 난 죽지 않아. I'm not dying. 아니고요. 네. 여기는 문장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해볼게요. 자판기 그 특히 이제 외국의 영화들에 보면은 네. 되게 어두운 스트리트에 그 자판기 불 이렇게 지직지직지직하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살짝 좀 안개가 껴있고 해서 이 불빛이 좀 뭐라 그러지? 이거 glow라고 표현하잖아요.
0: 네. 불빛이 네. 쨍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슥 이렇게
1: 맞아요.
0: 나오는?
1: 맞아요. 좀 아주 soft하게 좀 이 불빛이 퍼지는 느낌. 그거 glow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좀 쓸쓸하고 어두운 모습을 자판기 불빛 bending machine in the glow of the bending machine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불빛 아래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I'm not dying, 난 죽지 않아가 나오는데 이거는 1절에서 보면 killing me slow라고 해서 이 감정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죽지 않아, I'm not dying이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1: 죽지 않다.
0: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죠.
1: 맞아요. 딱 이런 가사에서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의 딱 그 이미지거든요. 완전 girl power. 뭐지 나는 뭐 여자라서 뭐
0: 안 하고
1: 그렇죠? 이런 것보다 난 죽지 않는다.
0: 무너지지 네. 않는다.
1: 그치.
0: 이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나는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 잔인하게 사랑했던 여름, cruel summer 되겠습니다.
1: 이런 의미였구나.
0: 뜯어 네. 보니까 또 다르죠 느낌이.
1: 네. 조준이 소설가 두 분이라고 하는데요.
0: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네. 노래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답니다.
1: 그렇죠. 피디님 맞아요. 이게 트래비스 왜냐면 이 트래비스 켈시인가 지금 아하. 그 미식축구 그 선수랑 약혼 한 건가 이게 결혼 예정인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As far as I know, I might be wrong. 네. 근데 그 전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너무 유명한 가수라서 네. 빅네임들은 빅네임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제가 알기로는 뭐 그 해리 스타일스랑도 사귀었고 존 메이어.
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 연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딱 남겨놓으면
1: exactly.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유명해요. 저 누가 다 이 누구
0: 이야기인지 다
1: 노래다라고 다 아니까
0: 네.
1: 그렇게 하면 더 재밌죠. 네.
0: 그렇게 하면 더 재밌고 테일러 스위프트 돈 많이 벌고
1: 이런 거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데 she'll never say his name but everybody knows.
0: 그렇겠네요.
1: 네. 좋아요. 오늘의 직역 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배웠는데요. 자, 네.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아요. Fever Dream 약간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막 무서운 불편한 꿈을 꾸는 그런 상태 한번 짚어봤고요. Eye Roll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때 Eye Roll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Hang Your Head 고개 툭 떨어뜨리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아요. Soyeon Shi, thank 네.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see you next week.
1: Taylor Swift singing Cruel Summer. We'll be back.

0: 뾰로롱 문자 중에 시간이 왔고요. 우리 Welcome. 닥터스님 늦게 왔는데 늦게 잘 왔네요. 이게 바로 진짜
1: 아니, 늦게 왔으면 네네네. You missed out.
0: 아, 이 하이라이트를 조금 놓치셨네요. 네. 네, 사실 일부가 이제 킥이었거든요.
1: If you didn't come in time for hour number one, you missed out.
0: 진짜. 아, 그렇죠.
2: 아, 좀 좀 일찍 올 걸. 이런 거 뭐 뭐지? 뭐 SNS나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홍보하면 안 돼요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0: 그 정도로 네. 아주 강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챙겨 보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문자를 읽어야겠죠. 이제 오늘 1등은요, 나지연이 님이 1등으로 오늘 스타트를 조금 끊으셨어요.
2: 아, 진짜 좋았어. 그,
0: 이거 원래 그 시청자 눈 보호를 위해서 해상도를 낮춘 건가요? 아, 일부러 좀, 레졸루션을 조금
1: 픽셀레이트 됐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2등으로 고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3등으로 베네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베네님 요즘 1, 2, 3등 안에는 꾸준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2: 아이고.
0: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1: 근데 1등으로 부탁할게요. 아, 네. 2등, 3등은 의미 없습니다.
0: 아, 저 그 응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일부 때 민수 씨가 이렇게 가발을 썼는데 좋아요가 몇 개 들어왔나 좀 확인해봤는데요. 전 한 그래도 예전보다 한 10배 이상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1: 네.
0: 16개.
1: 제가 더 열심히 해야란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0: 네.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아, 이거 진심한 질문이야. It's a serious question.
0: 네네네.
1: What do you want?
0: Uh-huh.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이거 그 뭐지?
0: 네.
1: 노트북 봤어요?
0: 어, 봤어요.
1: 노트북에
0: 알아요.
1: 그 라이언 고슬링이랑 그 레이첼 맥아담스의
0: 그 사랑 싸움.
1: What do you want?
0: What do you want?
1: What do you want?
0: 네.
1: What do you want? 그리고, no, but it's not like what do you want? 네. So question for a booster.
0: 네.
1: What do you want?
0: 우리 민수 씨가 생각했을 때 부스터 분들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2: 저 모르겠어요.
1: 진짜 나 이 정도 오늘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네가 좋아.
0: 네.
1: 이거보단 더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까 제가?
0: 정말 한 일주일 준비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길게 준비했는데.
1: 네.
0: 아, 네. 그 영어 씁시다. 네.
1: 저희는 영어 방송입니다.
0: 영어 씁시다라고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We're 네. in English.
0: 네네.
1: Broadcasting station.
0: 영어 English 얘기가 나와서 show. 말인데. 그 이제 1부 때 날씨 요정이 손풍기도 챙겨라 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1: 손풍기.
0: 더우니까.
1: 네.
0: So 다은님 ask, what is 손풍기 in English? 뭐라고 얘기하나요? 손풍기 in English.
1: 네.
0: 네,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손풍기 in English 뭘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손풍기 뭔가요?
1: 예, 뭐 Portable handheld fan.
0: Handheld fan.
1: 이게 너무 길거든요.
0: 네.
1: So it's pretty long. Portable means 휴대용.
0: Mm-hmm.
1: 휴대.
0: 네. Right? Portable 한 거.
1: Handheld. 손에 드는.
0: 네네네.
1: 이 fan.
0: Fan.
1: Fan은 이 부채 말도 되 부채도 되고 선풍기도 네. 되고 이때는 네. 뭐
0: 오.
1: 부채면 portable handheld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다
0: 맞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1: 그래서 portable handheld fan or 네. mini hand fan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0: Mini hand fan.
1: Mini hand fan.

0: Helping Hand Fan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기 퀴즈가 있었어요. 문제가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can an AI robot do? 였는데 A가 sleep in a bed, B eat delicious food, C learn from data, D grow like a plant. 였는데
1: 네.
0: 뭐예요?
1: 정답은 C learn from data.
0: 이것도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래요? 네, 슈가 만땅님 커피 축하드리고요. 처음 오셨어요.
1: Oh really?
0: 네. 아 아니에요.
1: 큰일 날 뻔. 나 이 손가락 들 뻔했어.
0: 아 아니군요.
1: 이 손가락 그렇게 쉽게 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걸 무게감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0: 무게감 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1: 네, this is not a toy.
0: 어.
1: 네, 이게 네. 반대로 이거는 네네. 장난감 아니야.
0: 장난감 아니야.
1: 네, this
0: 쉽게
1: is not
0: 줄 수 없어.
1: 네. 네.
0: 어, 좋습니다.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1을 됐는데.
0: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또 소포가 들어왔습니다.
1: 네.
0: 우리 닥터 수님께서 오늘부터 일을 해서 남으신 분이 없어요.
1: 닥터 수님, you 본인이 저를 일왕 일일 돼가지고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
0: 근데 그렇긴 해요. 생각보다 많이 남으셨어요.
1: 어, 네.
0: 뉴젠미체님도 오늘 또 들어오셨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뉴젠미체님 그 엑스터스카이 당첨되셨는데요.
1: 네.
0: 그 정보 보내주셔야 돼요.
1: 네.
0: 그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1: 이렇게까지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저희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Did You Know인데 아,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주제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우리 애완 반려견 키울 때 우리 주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1: 뭐 it's 귀여움,
0: 귀염도 있고,
1: it's cuteness.
0: 네, 그 네. 중에서 it's such a hassle 한 게 하나 있어요.
1: 네.
0: 뭐냐면 배변을 치우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왕이면 변기에 앉아서 쌌으면 좋겠잖아요.
1: 그걸 기대한다고요?
0: 그 정도 expectation 있을 수는 있잖아요.
1: 아 기대감인 expectation.
0: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최소한 이 동물한테는요 배변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1: This animal?
0: 네.
1: 배변 훈련 시키면 안 된다.
0: 네. 자, 오늘의 지수소는 뭐냐면 Why hippos spit their tails to scatter their poop? 입니다. 우리 그 hippos 이제 하마죠. 하마들한테는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돼요. 동물원에서도
1: Wait,
0: 절대
1: time.
0: 안 하고요. 네.
1: I saw a video of a hippo doing this.
0: 네.
1: I thought it was AI.
0: No.
1: Do they really do this?
0: For facts. 진짜예요.
1: When they defecate.
0: Mm-hmm.
1: When they defecate,
0: 네, 배변할 때,
1: they spin their tails and whack
0: like a helicopter.
1: 네. Really?
0: 이건 진짜입니다. AI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1: 네.
0: 진실이에요. Do you know why? 이 세 개 중에 두 개 맞추면 끝낼게요, 진짜로.
1: 이유가 세 개가 있습니다.
0: 세 개
1: 있습니까?
0: 저도 놀랐어요. Do you know any reasons?
1: One is to scatter. They scatter their poop to make the land more fertile.
0: No.
1: I tried.
0: 네. 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The first reason is territorial marking입니다. 영역 표시라고 해요.
1: Okay, that makes sense.
0: So, you know, like by flipping their tails to spread their scent for meters, they send a fierce warning to rivals. This is my territory, so back off. 내 영역이야.
1: I thought they do that with urine.
0: 아니에요.
1: 아,
0: 유린은 안 찾아봤는데.
1: 네네네.
0: 근데 배변은 이렇다고 합니다. 네.
1: 어, cause you know, I know wolves. 이게 urine은요.
0: 네, 그
1: 소변이잖아요.
0: 소변이죠. 네네네.
1: I know wolves and like wolves do that. They urinate 네. on nearby trees and places to mark their territory.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유리엘캠님 초심으로 돌아간 디즈송 누둥님 이젠 하마 덩까지 알아야 하나? 우리는 다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1: 네.
0: 서로 알아가야 돼요.
1: Circle of life.
0: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n appeal for courtship입니다. 구애 활동이에요. 그래서 male hippos will spin their tails even more violently in front of a female they want to impress. so 이런 거죠. 막 look how strong and healthy I am 이거예요.
1: 와우.
0: 나 이만큼 잘 돌릴 수 있어.
1: 네.
0: 이렇게 난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요.
1: 오빠 멋져. 혹시 한번

0: 어?
1: 엄청 튄다.
0: 어, 오빠.
1: 내 스타일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 guide for underwater navigation이라고 합니다. So since underwater visibility is poor,
0: yeah.
1: The heavy scent of their scattered dung act as an essential GPS guideline to help them navigate back home safely.
0: They could smell underwater?
1: 신기하네요.
0: Yeah.
1: 네. 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0: Pardon me, but 본인이 신기하면 안 돼요.
1: 어,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하마들한테만큼은 배변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0: Interesting. 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you might have seen that video on social media.
1: Uh-huh.
0: I thought it was AI.
1: I thought it too.
0: 네. 네. Because it zooms in on the hippo's behind
1: 네.
0: and it shows the tail. 꼬리도 긴 건 아니에요. 짧아요.
1: 짧아요.
0: 생각보다.
1: 네. 네.
0: It's a short tail.
1: 맞아요.
0: And it, 진짜 it spins around like a helicopter.
1: But as a matter of fact, 이거 좀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갔는데요. 그 꼬리가 짧잖아요.
0: 네.
1: 그만큼 거리도 짧아요. 그 구멍이.
0: 네. 네. 여러분, 오늘의 Did You Know 네.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1타 News.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Always brought to you every Monday evening by none other than Hailey. 안녕하십니까?
0: It's Hailey.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1타 강사 올사의 우량주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Why 우량주?
0: Because it's always linked to the story that we cover.
1: 바로 스토리 들어가군요. Mm-hmm. 네. How was your weekend, by the way?
0: It was really good. I mean, speaking of 우량주, 네. I had a very active, very food-filled, but also very exercise-filled weekend. 제가 우량주라는 별명, 혼자서 지은 별명에 걸맞게 네. 잘 먹고, 잘 뛰고. Mm. I have a new favorite pastime.
1: Oh!
0: Run and read.
1: Run and read.
0: Run and read
1: at the same time.
0: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나죠. So I run to the Citizens Park.
1: Yeah.
0: 이게 약간 이 힙색 같은 거에 네. 돗자리 얇은 천 하나랑 네. 책을 이렇게 들쳐매고 뛰어가요 공원으로.
1: 네.
0: 그 공원을 막 돌아요. 그 다음에 돗자리를 깔고 책을 읽는 거예요. So you run and read.
1: Hailey.
0: Yeah.
1: You know you could read at home too, right?
0: 진짜. Where is your 낭만이? And then I'm like. Why is BFM이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막 주말에 yeah. 등산 가자 뭐 그런 거 없이. 근데 왜 우리 주말에 등산 안 가요?
1: 왜 안 가요, 피디님?
0: 혼자 가실래?
1: 왜 안 가요?
0: 왜 안 가요? 우리 주말에 run and read. Can we do that? Like run and read.
1: 저는 옛날에 BFM이랑 그 등산 가봤어요.
0: 제가 입사를 늦게 했네요.
1: 네. 차 타고 황영산 위에 올라가서 저희 그 BFM 그 거기에 트랜스미션 타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잘 되는지 나는 왜 거기 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엔진 옛날 그 우리 그 엔지니어 우리 그 캔
0: right.
1: 형 있잖아요 네 우리 강
0: 그 실명 공개 하나요
1: 뭐 캔 형님이랑 한번 올라갔는데 근데 내가 왜 여기 왔지
0: I mean speaking of romance how 네. nice
1: 네.
0: how nice
1: 일단 뭐 좋았어요 yeah. 기분
0: right.
1: 좋았습니다
0: All right then
1: All right so like we said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iley always brings us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Speaking of my nickname, well, SpaceX had history's biggest stock market debut, making Elon Musk the world's first trillionaire.
1: Wow.
0: SpaceX, which is the rocket telecom and AI company, had its IPO, the initial public offering, on the Nasdaq stock exchange amid very high enthusiasm, closing at $161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
0: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3: Yes, hello. I'd like to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2: 어, 멤버십. 굿.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3: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2: 아,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3: Oh, and do you have a shower?
2: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샤워.
3: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2: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3: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2: 아, 오늘 땀이 별로 안 나서. 아, no shower today, sorry. 아, 그런데 아, 냄새 안 나는 거 같은데. 아,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3: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2: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3: Wait, where are you going?
2: 오늘 배워볼 표현, 샤워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2: Do you have a shower?
4: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3: Do you have a show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0: 국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9:00